啊，2025年的4月8号，什么都没发生。我过了一个平静而又幸福的一天，谢谢大家，我是冯程程。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은 FM 91.4 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신소사업은 군중 로선을 실천하고 간부의 기풍을 점검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가두는 기층 관리의 최전선 진지로서 관할 지역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짊어지고 갈등을 기소, 처리, 재점검 전 과정을 규범화하며 간부가 현장에 내려가 요구를 듣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추진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군중의 정당한 요구를 해결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정책을 설명하고 감정을 조율하여 군중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군중 주변의 불량 풍습과 부패 문제 집중 정돈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민생 중점 분야에 집중하여 군중 리익을 침해하는 미세 부패를 엄격히 단속하며 정돈 성과로 신소사업의 질적 향상과 효율 증대를 지원해야 합니다. 시 신소국에서 왕길보는 1월부터 4월까지의 신소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관련 부문과 함께 신소 사건 해결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정확한 정적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신시대의 신소사업을 착실하고 세밀하게 수행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0: 군중의 어렵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여 군중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 대국의 조화와 안정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목표 지향성을 견지하고 두 가지 감소, 한 가지 증가 목표에 집중하며 중점 신소 사항에 주목하고 요구의 실제 상황을 분류하여 정리하며 정밀한 목표 설정과 정확한 정책 시행을 통해 문제의 병根을 찾고 갈등의 근원을 밝혀내며 초기 신소 처리의 질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문을 앞당겨 신소 사항의 증가 억제, 기존량 감소, 변동성 방지를 전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핵심 공략에 중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하여 신소 관련 오래된 사건 해결을 위한 공략 조언을 수행하며 류사 사례 분석 및 근원 관리를 강화하여 갈등과 분쟁의 근원 해결, 다각적 해결, 질서 있는 해결을 추진하고 신소 사항의 처리율 및 해결률을 전력으로 높여야 합니다. 민생 분야 신소 문제의 집중 관리를 가속화하고 주요 분야에 집중하여 전 과정 사업 체계를 정비하고 종합 관리 책임을 강화하며 정확한 분류와 정책 시행을 견지하여 민생 요구가 처리되고 응답받도록 보장하여 관리의 실제 성과로 군중의 기대에 부응하고 집중 관리의 임무 목록을 군중이 인정하는 성과 목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책임 사슬을 강화해야 합니다. 업무를 관리하는 자는 반드시 신소를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총괄 조정, 상하 연계, 좌우 협력을 강화하여 모두가 함께 관리하고 지혜를 모으는 사업 구도를 형성하고 신소 사업 각항 배치의 시행과 성과를 보장해야 합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각 관련 부문에서는 군중의 입장에 서고 민생을 위한 마음을 두텁게 하며 책임 회피와 직무 태만 현상을 단호히 배제하고 견실한 업무 기풍으로 신소 사업의 질적 향상과 효율 증대를 추진하여 전시 경제 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견실한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정법위원회 석인 진항발, 시당위 상무위원이고 시교율검사위원회 석이이며 시감찰위원회 주임인 조천강, 부시장이며 시공안국 국장인 문경춘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5월 27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가 그는 여러 전문가들이 전문적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여 선진적인 진료 기술, 풍부한 림상 경험 및 과학적인 관리 리념을 적극적으로 전수하여 우수한 의료 자원이 진정으로 기층에 뿌리 내리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좌담회에서 왕길보는 장춘 중의학대학 부속 연변병원의 전문 진료과 공동 건설, 교육 및 연구 인재 양성 등 방면의 진행 상황을 진지하게 청취했습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의료 위생 사업은 수많은 가정의 행복과 건강에 직결됩니다. 인민 대중이 날로 증가하는 건강 수요에 집중하고 학교와 지방 간 협력의 기회를 확고히 파악하며 병원의 중점 전문 진료과 건설을 강화하고 의료, 교육, 연구의 협력 발전을 통합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대한 의료 교류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선진적인 의료 기술과 관리 리념을 흡수 및 참고하고 각 분야의 자금 정책을 잘 활용하여 길림성 동부 지역의 중의학 특화 중점 병원을 구축해야 합니다. 의료 인재 대우 건설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 양성과 청년 인재 양성을 증대하며 전문적이고 계층화된 의료 인재 대우를 구축하여 의료 봉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체계 기재 개혁을 추진하고 기존의 구조를 타파하며 분배 및 격려 기재를 최적화하여 일선 의무 일꾼의 업무 적극성을 충분히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군중의 수요를 지침으로 삼아 진료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진료 환경을 개선하며 부대 봉사 시설을 보완하고 의료 기술 수준과 봉사지를 향상시켜 병원 자체의 흡인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진정으로 군중들이 신뢰하고 기술이 뛰어나며 널리 알려진 지역 중위 의료 중심을 건설해야 합니다. 부시장 김은희가 조사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2: 5월 28일 시19기 인대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시인대상무위원회 주임 설지강, 부주임들인 황금화, 장립근, 김홍매가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시감찰위원회 주임 조천강, 부시장 김은희, 시민검찰원 검찰장 종금석이 회의 열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기초연구 강화 조담회에서 한 습관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집중 학습했습니다. 회의에서는

0: 국민정부에 연결시 2026년 재정예산 배치 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정부에 연결시 생태환경 현황 및 환경보호 목표 완료 상황에 관한 보고, 연결시 양보보험 봉사체계 건설 상황에 관한 보고, 연결시 향촌진흥사업 전개 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심의 채택했습니다. 또한 시민검찰원 형사검사 사업 전개 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심의 채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인사인면사항도 채택했습니다.
1: 5월 27일 시문화예술계연합회 제11기 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임무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20기 당대회, 20기 역대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습근평 문화사상과 문예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론수를 깊이 있게 학습하며 중국 문학 예술계연합회, 성문학예술계연합회, 주문학예술계연합회 관련 회의 정신과 전시선전 사상문화사업회의 정신을 참답게 시달하고 고품질 발전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의 수립을 주선으로 신시대 새로운 문화사명을 확고히 파악하고 문학예술계연합회의 조직 우세와 전문 우세를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15차 5개년 계획 시기 문예문학예술계연합회 사업이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회의에서 투표 선거를 통해 윤춘화를 시문학예술계연합회 주석으로 보궐 선출했습니다. 윤춘화는 시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는 향후 계속해서 광대한 문예 창작자들을 단결 인도하고 문예로 사람을 잇고 예술로 문예를 흥하게 하며 주제가 뚜렷하고 영향력이 넓은 문예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문예 정수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며 군중의 정신문화 생활을 지속적으로 풍요롭게 하고 도시 문화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새로운 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첫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 개막전이 5월 23일 내몽골 후코트에서 열렸습니다. 경기기간 두 도시 팬의 서로를 향한 마음이 경기장 안팎을 훈훈함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연길에서 출발한 천리원정길, 두 도시 축구팬의 우호적인 만남, 특색있는 문화공연의 잇따른 등장 등 감동적인 장면들이 동북리그 경기장에서 가장 따뜻하고 특별한 풍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고향팀에 대한 사랑을 품은 우리주 100여 명의 축구팬이 원정 응원을 떠나 내몽골 후코트로 향했습니다. 연결 축구팬 대표단이 후코트에 도착하자 현지 팬들의 열정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후코트에 20명 축구팬이 자발적으로 공항에 나와 연결 팬들을 맞이했고 두 도시 팬들은 첫 만남부터 따뜻한 인사와 친근한 대화를 나누며 지역적 거리를 허물었습니다. 공동한 축구 사랑으로 서로 빠르게 가까워졌으며 이는 스포츠 행사의 포용성과 따뜻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후코트 축구팬 왕보국은 연길에서 온 배며 축구로 우정을 나누고 승부보다 우정이 먼저다는 스포츠 정신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후코트 축구팬 오병기는 연변쌀을 받아서 정말 기쁘다고 하면서 연변에서 온 팬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연변 축구팬 고원철은 내몽골의 문화관광을 배우고 우리의 좋은 문화관광도 내몽골에 알리는 등 두 지역이 서로 교류하며 함께 발전하는 데 진력할 것이라 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뜨거운 승부가 펼쳐졌고 경기장 밖에서는 따뜻한 인문학적 교류가 이어졌습니다. 두 지역의 특색 공연이 정체롭게 펼쳐졌고 관중석의 교감 또한 뜨거웠습니다. 지역을 넘어선 문화적 교류와 마음의 소통은 이 축제에 더욱 깊이와 온기를 더했습니다. 축구가 다리가 되어 문화 교류를 촉진했습니다. 이번 동북리그 개막전의 감동적인 에피소드는 활발한 민간 축구 분위기와 우호적인 도시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동북리그가 계속됨에 따라 각지 팀은 계속해서 축구로 우정을 나누고 대회로 힘을 모아 동북지역 축구 발전과 문화체육 교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2: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3: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리상하 작사, 리상하 리룡길 작곡의 내 고향의 봄이 오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네, 내 고향에 불어오네. 진달래꽃 붉게 피어 종달새도 노래하네. 아, 아름다운 내 고향에 봄이 오네. 내 고향의 산과들에, 내 고향의 산과들에 봄빛이 넘쳐나네. 황영애 노래.

0: 리상하 작사, 리상하 리룡길 작곡의 내 고향이 봄이 오니를 황영애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스마트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휴대폰은 우리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은 혹시 본인이 전체 손바닥으로 휴대폰을 잡는지, 아니면 새끼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받쳐주는지, 스스로 휴대폰을 잡는 자세를 잘 관찰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네, 지금 새끼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받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칼집염, 인대염, 관절염, 손목 터널 증후군 등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복단대학교 부속 중산병원 의사는 장시간 새끼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받치고 있으면 손과 손목의 통증과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이러한 자세를 취할 때 휴대폰의 대부분 무게가 새끼 손가락의 먼 마디 손가락뼈에 작용해 새끼 손가락, 손, 손목 등각 관절, 힘줄, 인대 등의 구조에 장시간 반복적인 인장이나 압박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건초염, 인대염, 관절염, 손목 터널 증후군 등과 같은 일련의 손질환과 손가락 통증, 관절 경직, 손 유연성 저하, 손가락 변형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나쁜 자세를 제때 고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동결 건조 과일이 더 건강하고 영양이 풍부할까요? 네, 동결 건조 기술의 정식 명칭은 진공 동결 건조 기술로 먼저 신선한 과일을 섭씨 영하 30도에서 영하 50도 사이의 온도에서 급속 동결해 얼음 결정으로 만든 다음 고진공 환경에서 얼음을 직접 기체로 승화시켜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분이 제거되면서 과일의 원래 세포 골격이 완전히 유지돼 느슨하고 다공성인 구조를 형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결 건조 과일이 더 건강하고 영양가가 높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성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전통적인 건조 또는 튀김 기술과 비교했을 때 동결 건조 기술은 저온 진공 환경에서 수행돼 과일의 천연 색상과 열민성 영양소를 더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선도 유지 방법으로 건조시킨 과일을 아무런 절제 없이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바, 동결 건조의 영양 특성은 뚜렷한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영양 보존 측면에서 동결 건조 기술은 열민성 영양소의 수호자로 고온에 의한 영양소의 파괴를 방지할 수 있어 비타민C, 안토시아닌 및 폴리페놀의 보유율이 9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업체들이 동결 건조 기술을 가리켜 영양 손실이 적다고 홍보하는 중요한 과학적 근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결 건조 과일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바, 이런 제품에는 명백한 단점이 있습니다. 동결 건조 기술은 과일의 당분과 에너지를 고도로 농축하게 합니다. 딸기를 예로 들면 100g의 신선한 딸기의 에너지는 약 32칼로리입니다. 동결 건조 딸기로 변한 후 같은 무게의 딸기의 에너지는 약 400칼로리로 급증해 당분과 칼로리가 두 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네, 무더운 여름에 더위보다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마 귓가에서 자주 윙윙거리는 모기일 것입니다. 네, 몸에 물린 흔적들을 보면서 모기는 왜 나만 항상 물까? 정말 인터넷에서 말한 것처럼 모기는 오형피를 편애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정말로 오형인 사람들이 모기에게 더 많이 물릴까요? 네, 북경대학 인민병원 수혈과 주임 후석음은 지금까지 모기가 오형피를 더 좋아한다는 권위 있는 의학 연구와 임상 증거는 없다면서 이런 소문들을 부인했습니다. 후석음은 모기는 시력이 아주 나빠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인간의 혈액을 식별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혈액형에 따라 땀, 체취 등 분비물도 큰 차이가 없기에 모기가 이를 정확하게 구별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과학계에서 소규모 실험을 통해 관련 가설이 제기됐지만 실험 샘플의 수가 작고 환경 통제 가능성이 낮아 해당 결론은 주류 학술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O형은 만능혈로 누구에게나 다 수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견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대 수혈의학 관점에서 보면 O형은 마음대로 쓸수 있는 범용 혈액형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의 응급 선택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능혈이라는 견해는 주로 O형 적혈구의 특징에서 비롯된 것인데 표면에 A 항원과 B 항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혈 과정에서 인간의 면역 체계는 외래 항원을 인식하고 공격하는 경향이 있는데 O형 적혈구는 이두 가지 항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 다른 혈액형의 환자에게 주입할 경우 뚜렷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때문에 환자의 생명이 위급해 수혈 전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의사는 응급 혈액으로 O형 적혈구를 직접 선택해 응급 치료 시간을 벌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O형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O형 혈장은 전형적으로 항 A 항체와 항 B 항체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혈장을 많이 함유한 O형을 B O형 환자에게 주입하면 이러한 항체가 환자의 적혈구와 결합돼 용혈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 매우 위험한 합병증을 일으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O형 전혈은 일반적으로 림상에서 직접 주입하지 않고 대부분의 혈장을 제거한 적혈구 현탁액 또는 저역가 O형 전혈을 선택해 수혈 부작용 위험을 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형 적혈구도 임의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신생아, 영유아, 면역 기능 저하군은 면역 반응에 더 민감하므로 원칙적으로 동형 수혈을 엄격히 시행하고 비동형 수혈을 피해야 합니다. 총적으로 O형은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1: 함께 나섰던 산책길이 길에서 담배를 피는 흡연자들로 인해 흐려지지는 않았나요? 물리적.

0: 지금 미래에는 조연사를 그래요?
1: 아니야! 정치를 좀 안다. 하하! 잘 됐지, 뭐. 야, 와는 공과돈 제 돈처럼 쓰고 와는 수탄님으로 받아먹었더니 끝내 목이 쿵 날아났지. 잘 됐다!
0: 에이, 잘 이모. 됐다! 아, 조현사 떨어졌다는데 당신 어때, 그랬어?
1: 저기, 아이, 말하자면 지금 하이 됐어. 나방 그나저나 이번에 뭐 새로 무슨 송재지, 송가지, 그런 나온다는 게 무슨, 에휴, 정말.
0: 아이고. 야? 송년지 송간지 당신 봤어?
1: 못 봤지. 아이 봐도 그수사리 그수사리지 그거 뭐 볼 필요 있어? 야.
0: 그나저나 그 미래회라고 거기 대박골이라고 있던데. 야 산도 좋고 물도 좋고 정말 좋은 곳.
1: 사람들 거기 산보 가자고.
0: 산보 무슨 이동산에
1: 산보 같은. 내 대박골에서 나왔지.
0: 당신 대박골이요?
1: 하하 이 사람 보기는 좀 떠나서
0: 야?
1: 저 떠나서 저 아이 나 좀 어려봐 안정아 내 이래 봬도 뭐 상당한 대박골 뭐 천장 깔라
0: 어이 당신 천장 했는가?
1: 아, 다치지 말고 좀 어려봐라 다치지 말고 야, 당신 이렇게 말아 당신은 좀 영도 공사 못해봐 그랬는데 솔직히 말해서 야 내 그 천장 하면서 그 우리 촌에 다리를 놓겠다고 정말 정신없이 떼댕겼어 내 정말 촌장 하면서 그 다리를 놓겠다고 제주국이 찾아가면 수리국 가라 수리국이 찾아가면 또 뭐라 하죠? 현자 찾아가라 현자 조현자
0: 어.
1: 아 촌장 통지아 这个 问题 뭐 我们可以 研究 讨论的 아 근데 토론도 못하고 목이 달아났지 고마워 잘 됐지 뭐
0: 그래 당시 조현자 떨어졌다고
1: 사과했구만 그렇지 그 사관 그놈 하던데 잡아먹고 다른 것만 합치나던데 양계자 하나는 꾸려놨을게요
0: 양계자?
1: 에이구 어떻게 다른 것 잡아먹겠으면 촌자들 나를 보고 뭐라 아 촌장 얘기하지 뭐 어차피 다른 촌은 촌장하고 우리 촌의 촌민들이 에이 쪽집이 촌자 에이 쪽집 촌자 어디 그 부위요?
0: 야 숨 한번 구경합시다 예 자 이 기다려

0: 야 이봐 이봐 당신 제가 니구만 야 야 이거 어서 어서 어서 어서 야 그나저나 당신이야
1: 아야
0: 그 다리를 얻겠다고 거세 말 했구만
2: 이거는 목이 잡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0: 그래
2: 이거는 잠깐 그저 우리서 뭐라 말하자면 방곡실 주임이나 부처자이나 그저 이런 분들이 올 때 행사지 뭐.
0: 아 그래 뭐. 뭐 국자이나 현장들이 뭐 다른 게 있어?
2: 있지.
0: 야?
2: 개.
0: 개?
2: 개. 개를 잡아야지. 벌써 우리 동네 개들은 이제 내를 용도 분들이 안다 온다게도 다 아. 내 아침에 집에서 턱 나오면 저 멀리서부터 개 몇 마리 내 앞으로 서서히 걸어오고 있어.
0: 아이보,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래요?
2: 아, 정말 당신 개말을 뭐 알아듣겠구나.
0: 이 사람이.
2: 개 내보고 뭐라 하죠, 이러. 천사. 이번에는 나를 잡읍소 나를 잡아서 내 고기를 용도 분들한테 이렇게 뿌려서 꼭 다리 놔달라 해줍소 예?
0: 이봐 야? 무슨 농담 그렇게 이...
2: 아 좋은 말을 하는데 이래고는 추호의 두드짐 없이 전달 판자구가 탁 눕는단 말이야 맞지? 자기 전 찾아가 눕지?
0: 이거 빨리 시작하기요
2: 어, 예. 들었지? 죽는 것도 빨리 죽여달라제 희생정신 정말 대단하다 아이다 아이다 그래도 잡기 전에야 마지막 인사는 해야 돼요 저 아야 근데 개 이름 모르니까 어떡해 아 옳다 그냥 아래를 보고 와 축해구나

0: 拉公打拉公是谁呀？
1: 啊，金木
0: 啊！我等等，我等等，我等等，
2: 要他拉哪里个干多来的呀？
0: 哎，一个人一个，哎，
1: 操，我们是谁？
0: 우리엄마생전에나하고뭐했는지아니어이손자들이꼭우리재밖으로초민들을위해서자리를하나놔주고야야손자들이이게애미소외라이게우리재밖으로초민들이소외라그날도내생긴이다우리엄마내돼지고기체면담으로좋아한다고이아들그거먹이겠다고상마다에갔다가돌아오는길에홍수에눌려서그만내며칠후에우리엄마를찾았다찾았는데우리엄마글쎄장마다에서봤던그장바구니그냥그대로꼭끼안고있지않겠니이아들이아들생일날에돼지고기채면장무리먹이겠다내그실로짐싸움해고들어왔어이여기로왔다너네다리를안놔줘도좋다임마내내속도를들여돈벌어서언젠가는우리재밖골촌민들을위해서다리를꽁돋겠다임마
1: 야됐다그다리내놔줄게내손에그리삼보한테능민이네생일이되기전까지다리를놔서돌아가신어머님도위로하고우리재밖골이손민들이편안하게다닐수있게그다리내꼭놔줄게
0: 너는무슨낯설다야게무슨험악소리를그렇게하네에이야말만들어도감사하다너도야그야남의밑에서심부를꾸며하는게니라고무슨돈이있어서니이제이름뭐라니 이름뭐라니
1: 야내손에그리다
0: 뭐야손손손이번에우리현이새로들은손손손손
1: 야미안하다늦게말해서
0: 야내말하지이래서공작시간이줄을먹으면알겠단데야정말야
2: 아이현장현장야정말감사합니다야정말감사합니다야이래보니까소년장정말이름값을한다소년장오니까소년장이손으로이렇게다리문제해결되는구만
3: 아이고감사합니다
1: 야야 야, 야
3: 이제무슨야입마하디무슨불쌍얘기하면이래니
0: 아야감사합니다우리언제부터야다했다
1: 야그게뭐그리중요하야야네생일인데내술한잔살게가자
0: 아야야야이게무슨소리하니니가도우리촌에다리를놔줄때응나내싸야지술은내쌀게
1: 야임마내니술을먹고무슨누기처럼뭐되라고
0: 아그게그렇게되는가
1: 야정리하고나오나
0: 알아 옳다아옳다오늘니싸라나도좀용돈들술을얻어먹어보자 야행하라깨는밀고가야되지야소년장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선하게 해피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3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다가 나의 삶도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할 때가 있죠. 네, 물론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드라마 같은 삶이라는 건 어느 정도 예고가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은 한치 앞도 모릅니다. 내일 당신이 주저앉을 수도 있고 모레 가장 밑바닥을 구경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우리네 인생이고 또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걱정을 하지 말고 좋은 생각만 하면서 하루하루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큰데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정말 100년의 걱정을 앞서서 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다음 날에는 꿈처럼 웃을 수도 있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냥 오늘 내가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웃는 날이 있으면 우는 날이 있고 가슴 벅찬 날이 있으면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날도 있죠. 이 사실에서만큼은 그 어떤 누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저 내가 선택한 내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그래도 후회는 없다라는 말은 하지 않을까요? 네, 늘 해피 라디오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대처법,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행복한 비결을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정선아였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김설아입니다. 네, 예민한 아이는 환경과 감정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불안감, 위축 혹은 많은 일에 의욕이 없어 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기타 아이들을 키우기보다 더 많은 심혈이 필요한 예민한 아이, 어떻게 올바르게 이끌어주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는 많은 부모님들의 고민입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아동 심리 전문가이고 동시에 예민한 아이의 부모인 남계화 선생님과 함께 예민한 아이 양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1: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2: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1: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2: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1: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인사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0: 네, 요 며칠 틱톡을 켜면 예민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영상이 경상적으로 뜨던데요. 네, 그 영상을 보면서 예민한 아이나 그 부모나 다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3: 아, 네, 맞습니다. 예민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힘들 겁니다.
0: 네.
3: 네. 그래서 그 예민한 아이를 키울 때 부모님들은 아, 이 아이가 왜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0: 네.
3: 그래서 이해를 하기가 힘드니까 모르니까 답답하고 야 방법을 찾아서 빨리 이걸 해결책을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급한 마음이 생기는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0: 네.
3: 그것도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들은 야, 이 아이는 왜 우리 애는 이래? 이러면서 문제 알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한테 꼬리표를 붙이기가 네, 아주 쉬워요. 그러면서 아이를 탓하면서 니는 왜 이렇게 정말 방법이 없는 아이다, 이런 문제하다, 이렇게 아이를 시선으로 이런 시선으로 많이 바라보기도 합니다.
0: 네.
3: 그러면서 또 부모 이때 부모님은 급한 마음만 있고 방법만 생각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부모님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내 어린 시절은 내가 이 아이 만날 때 내 어린 시절은 어떠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본가집에 엄마가 있다면은
0: 네.
3: 가서 물어보고 려해하고 하는 그런 방법이 또 하나 있고 또 부모님은 이 아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보는 입장에서 그 아를 보면은 내 감정은 어떤지 나는 네. 어떤 느낌이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느낌을 많이

0: 느껴보는 것이 네, 꼭 도움이 됩니다. 느껴보면은 거기에 대한 내가 먹는 먹거리에서 우리가 쉽게 도와낼 수 있습니다.
1: 네.
0: 아이들은 그좀 예민한 아이들은 특정한 음식만을 딱 먹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곳 맛을 또딱 고집하면서 그 음식을 먹을 때그 음식 섭취량이거나 음식을 먹는데 좀 적극적인 태도가 안 보입니다.
1: 네.
0: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 할머님들이 아이를 키운다, 손주를 본다 할 때는 거의 따라다니면서 자꾸 먹이는
1: 네, 그렇죠.
0: 이런 현상이 쉽게 보이는데,
1: 네.
0: 이런 영유아 시기에는 이런 먹는 데서 아주 쉽게 보완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럼 또 유치원 아이들하고 그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본다고 할 때는 이 아이들은 고기를 좋아합니다. 고기만 먹고 야채를 안 먹어요.
1: 네.
0: 그리고 달콤한 음식을 달달한 것만 골라서 먹습니다. 그럼
1: 네.
0: 사탕을 많이 먹는다거나, 네, 이럴 아이들은 좀 예민한 아이일 가능성이 좀 큽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피부에 뭐가 끈적끈적한 것이 묻거나 좀 새까만 색이 색깔이 검거나 뭐 녹색이거나 여러 가지 현상, 그리고 양똥이 이런 배변을 볼때이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부모님 자신이 예민하고 민감한 그런 편일 수도 있습니다.
1: 네.
0: 대부분은 부모님이 좀 예민하고 민감하면은 아이 대할 때, 양육할 때 거의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아이는 민감한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그렇군요.
0: 예.
1: 그럼 부모로서 아이가 예민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소심하거나 내향적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0: 소심하고 이런 좀 내향적인, 성격이 내향적인 아이라고 할 때는 그냥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이
1: 네.
0: 아이는 이런 뭐 이제 피부에 뭐가 묻거나 뭐그 갓지나게 되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에 얘는 이렇게 지나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1: 네.
0: 근데 그냥 다만 조용한 겁니다. 그냥 다만 속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외적으로 표현을 좀 적게 하는, 네,
1: 네.
0: 이런 부분이 있고,
1: 분이군.
0: 그다음에
1: 네.
0: 뭐 이런 아이 같은 경우는 뭐 피부에 알레르기가 쉽게 나거나 뭐 습진이 오거나 이런 현상이 상대적으로 아마 적을 겁니다. 네, 주페스 세균 감염이 됐을 때는 어쩔 수 없고, 그리고 뭐 냄새, 소리 이런 데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그냥 성격상 조용한 아이. 근데 민감한 아이들은 냄새, 소리에 굉장히 반응이 민감합니다. 그리고 감정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선생님이, 뭐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누구누구를 혼내거나 뭐라고 좀 질책을 할 때,
1: 네.
0: 감정이 민감한 아이는 바로 위축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혹시 나를 욕하는지 이러면서,
1: 본인을 네,
0: 예, 그러면서
1: 탓하는 거 아닌지.
0: 본인이 바로 얼굴색이 죽어버리고 그냥 가만히 조용하게 앉아 있고,
1: 네.
0: 이런 아이는
1: 예민하죠.
0: 내향적이가 아니라 민감한
1: 네.
0: 반응을 보이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 네. 근데 이 예민한 아이는 불안을 쉽게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아이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모는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까?
0: 아이가 정말 불안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1: 네.
0: 이제처럼 감정이 민감한 아이들을 굉장히 섬세하지요. 다른 사람이 마음을 너무 잘 읽기 때문에 학교나 유치원이나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어른이 탓하고 지적을 할때이 아이는 온몸으로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 네.
0: 이런 민감한 아이들은 거의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이 아이는 온몸에 안테나를 달고 산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안테나를 달고 살기 때문에 이 아이는 누가

0: 그러니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할때꼭 나를 뭐라고 하지 않나? 내가 뭐를 잘못하지 않나? 내 잘못이 아닌가? 이런 불안을 가지면서 엄청 초조해하고 긴장해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그 울음으로 표현을 하면서
1: 네.
0: 또 다른 일에 막 짜증을 내고 뭐 물건을 뭐 쥐어뿌린다거나 그러면서 내 거가 아닌데 내 탓이 아닌데 내가 아니야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럼 이제 이때는 부모님은 진짜 보면은 답답하죠. 너를 말하지 않았는데 너는 왜 이러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부모님은.
1: 네.
0: 그럼 이때 부모님은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가? 그 사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됩니다. 어떤 일 때문에 어째서 이런 일이 그런 말을 했고 너를 말한 거 아니다. 네 탓이 아니다. 너는 뭐를 하지 않았지 않니? 이 부분을 얘기를 해 주면은 자세한 설명을 해 주면은 아이는 그렇구나. 그럼 내 탓이 아니구나를
1: 네.
0: 아이는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시름을 후 넣고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게 되지요. 그럼
1: 네.
0: 이때 이 아이는 어떨 때는 처음에 한 번만 말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엄마가 좀 인내심을 가지고
1: 네.
0: 여러 번 정말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또 똑같은 상황이 아마 많이 발생할 때마다
1: 네.
0: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반복해서 또 설명해주고 똑같은 말을 자꾸 곱씹어서 여러 그 오늘이 말했지만 다음 날에 또 있고 그 다음 날에 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이런 아이들은 낯선 환경, 그리고 새로 먹는 음식, 그리고 또 새로 만나는 사람 이럴 때는 꼭 미리 어머님이 설명을 해주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뭔데, 무슨 음식인데, 뭘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맛있고, 몸에 어떻게 좋다. 이 부분을 미리 설명해 주면서 약간 맛을 보면은 어떻니? 이 요청을 자꾸 해주면은 아이는 불안하고 두려움을 들으면서 자기가 감지하면서 자기 마음으로 해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받아들이게 되죠. 그 낯선 사람하고도 만나면은 인사하기가 부끄럽지만 엄마가 미리 얘기해 주면은 그래도 안전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 두려움을 적게 가지고 자꾸 다드리면서 조금 조금씩 애가 한 발짝씩 앞으로 나서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부모님이 인내심이 참 많아야 됩니다.
1: 그래요. 많이 공부를 해야겠네요. 네, 낯선 곳에 가거나 또 낯선 사람을 만날 때 아이는 부모의 뒤로 숨기도 하는데요. 아이의 예민한 특성을 잘 알지 못하는 부모는 왜서 아이가 이토록 겁이 많냐고 오히려 나무라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모의 반응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됩니까?
0: 부모님이 아이를 나무라는 거는 절대 이거는 금지이죠.
1: 네.
0: 근데 아이가 지금 이미 두려움이 있고 어떤 자기 자신의 감정 때문에 한 발짝을 용감하게 나서지 못하는데 거기에다 부모님이 야 너는 왜 이래? 너는 왜 이렇게 우물쭈물하니? 너는 왜 이렇게 못났니? 이거는 아이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거든요. 그럼 아이의 자존감을 완전히 짓밟아 놓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사람인데 우리가 코끼리 앞에 딱 서면 얼마나 왜소하고 작아요. 정말 작지요. 그럼 이 아이는 이 어린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어른 앞에 딱 섰을 때는 이 어른을 우리가 어른이 코끼리 앞에 섰다고 똑같은 그런 심리 반응이라고 보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아이는 내가 되게 작은 존재이니까 두렵습니다. 어떨지 안전할까? 이런 걱정이 따라오죠. 근데 부모님은 이때 부모님이바로허이렇게우리회사의동료야뭐아니면은뭐이모야삼촌이야이러면서반갑게그분하고인사하면아우리엄마가이분하고지나면은아이사람안전한사람이야、
1: 네、
0: 이아이가이런마음을가지면서안전감을갖게됩니다그러면은조금그래도얼굴이라도쳐다보고관찰하면서아이렇게눈으로마주칠수도있고、
1: 네、
0: 그리고인사해라면자기가더기꺼이인사도네할수있게됩니다그래서부모님은정말아이가원래두려움이있어서이런두려움이있는데다가또혼을내거나지적을절대하면은네안된다는이부분을꼭이렇게이야기해드리고싶습니다
1: 네자그리고아이가다른애들과달리새로운것에도전하는것을두려워하거나의욕이없어하는모습을보이기도한다고하는데요이는어찌된원인입니까
0: 새로운것에도전을두려워하거나의욕이없어하는모습을보이는아이들의현상이요즘좀아주아주보편적인현상입니다、
1: 네、
0: 여러가지원인이있을수있지요예、
1: 네、
0: 근데예민한아이들은거의두려움이크고그불안한감정이크기때문에도전을하려면우리가어떤일에도전을하려면꼭용기가필요한데그용기를가질수있는그힘이라면은그힘이있어야되는데그힘을어디에서오는가이힘은부모님한테서옵니다그래서부모님이일상에서아까처럼부정고자존감을바닥으로무너뜨리고이러기보다는아이를인정해주고고무경례해주고칭찬을해주고그리고제일중요한거는부모님이이아이가두려워하는그감정을、
1: 네、
0: 아네가이러이러기때문에이렇게지금이런마음이있구나이래두려워마음이있구나이거를이렇게그아이마음을읽어주면은읽어주고예공감해、네、주면은아이는아그래도괜찮네누가나를알아봐주는사람이있네하면서네그힘을네가지고있으면은아그럼아이거도전을내좀해볼까이렇게
1: 네
0: 감히
1: 용기
0: 네용기를내서그거를감히예도전에그도전을할그
1: 의욕이
0: 마음을예가지고또뛰어듭니다
1: 네, 네,
0: 네그럴수있죠그래서여기에이도전을어떤일에도전을왜서해야된다어떻네가이걸하면은너는어떤부분을얻을수있다는특히소학교아이들한테는이런부분을그내용에관해서부모님이미리좀이렇게설명을좀상세하게해주면은
1: 네, 네
0: 아이가더쉽게받아들일수있겠죠
1: 네네네예민한아이들중에서공부를하는면에서완벽을추구하다보니까네미루는습관이생기거나또실패를두려워해서과제를회피하기도하는데요네부모는어떻게이끌어줘야할까요
0: 아지금정말소학교초중고중생들심지어는대학생들이거의이런현상이점점많아지는네이런추세입니다
1: 네
0: 그래서이거를정말해결하기쉽지않은문제점이기도하죠
1: 네
0: 완벽을추구하는것은이아이들어른들네모든사람들은그자기자신의욕구가정말엄청크기때문에
1: 네
0: 그잘하려고하는잘해서칭찬받고인정받고하는이마음이너무너무크기때문에그욕구가너무크기때문에이런사람들은그실패를굉장히두려워합니다실패하면은정말벼랑에서뚝떨어져죽는이런느낌을가지기때문에
1: 네
0: 완벽을추구하죠그러다보니까이아이들은글자하나를써도또박또박쓰니까이게약간만조금삐뚤거나약간만예쁘지않으면은자기자신을그용서할수가없고수용이아이됩니다
1: 네
0: 그러면은와이거는이아이는진짜정말막짠하고하면서이정말예민한아이들은막책도쥐어뿌리면서성질을냅니다그럼 이 성질 내고 이럴 때도 부모님은 정말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부모님은 진짜 부모님의 지혜를 살려서 아이한테 인도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네가 이렇게 잘하고 싶은 욕구가 크구나. 그렇지. 그 마음이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건 어떠니?
1: 네.
0: 잠깐 쉬다가 또 해보자. 이렇게 아이를 인도해 주는 그 방법이 좋고요. 부모님은 진짜 이 가정 교육의 이런 심리 이런 쪽에 공부를 꼭 해야만이 아이를 이끌어 줄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1: 네. 자, 아이가 학업에 부진하면, 선생님께서 엄격하게 아이를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예민한 아이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등교 거부를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0: 부모님은 제일 중요하게 선생님과 좀잘 지내서 선생님과 소통을 많이 하고 또 아이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부탁을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1: 네.
0: 선생님들은 대부분 전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교수 요구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요구를 제출합니다. 근데
1: 네.
0: 민감한 아이들은 내가 잘못해서 내 잘못이기 때문에 나만 상대해서 나를 고의적으로 그러지 않나. 이렇게 많은 아이들 앞에서 왜 나를 이렇게 말하냐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수치심도 느끼고 부끄러워하면서 왜 나만 죽을 것 같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네.
0: 이러니까 자기만의 세계에서 자기 전략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아이는 다음날 학교 가기 싫습니다. 절대적으로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것 같고 선생님이 뭐라 하는 것 같고 모든 아이들을 자기를 나쁜 아이로 보는 것 같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부분을 꼭 선생님이랑 단독으로 만나서 우리 아이는 이러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선생님 한번 고무 경비어로 해서 한번 지지 않으면서 소통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아이랑 이렇게 우리가 탁구를 치면은 내가 탁 치면은 그쪽에서 받아 넘겨 오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1: 네.
0: 이런 부분이 이런 핑퐁 하는 이런 대화가 아주 필요하고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머님이 보통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아이랑 대화를 할때 어떻게 하면은 얘가 내가 질문을 했을 때이 부분을 내 혼자만 엄마가 주주리 서술하지 않고
1: 네.
0: 아이도 사색을 하면서 대답을 할수 있게끔 유도를 하면서 질문을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1: 네.
0: 질문을 던져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책을 보면은 하브르타 그 질문이라는 이런 또 전문 질문을 이렇게 연구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1: 네.
0: 어머님들도 이런 부분에 관한 서적을 보시면서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이 부분을 좀
1: 역량도
0: 배우면은 또
1: 장악하고,
0: 좋죠.
1: 네.
0: 그리고 배우고 나면은 이 아이 이런 벌어진 상황, 거기에 대한 환경, 거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아이의 마음, 그거를
1: 네.
0: 엄마가 같이, 너는 어떤 마음이니? 그래서 어땠니? 그래서, 너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싶니? 여기에 대한 그 아이의 그 사건 분석하고, 그리고 아이가 자기 감정을 표현하도록 유도를 해주는 질문을 충분히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1: 네.
0: 유도를 해주는 질문을 하면은 애가 자기 감정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엄마가 그랬구나, 맞아, 그랬구나, 고개를 끄덕여 주면서 응을 해주면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것만 해주면은 이 아이는 정말 이 자존심이 상냐하지 않고
1: 네.
0: 충분히 효과적인부모하고아이가효과적인소통이완전히원만하게이루어졌다고볼수있습니다
1: 네자그리고사회성측면에서

0: 예민한 아이들은 친구가 많지 않을 수는 있지만요. 네, 친구 관계와 소속감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어떻게 도울 수가 있을까요?
1: 요즘 아이들을 본다고 할 때는 거의 두 가지 부류로 좀 나누어 볼수 있다고 봅니다.
0: 네.
1: 어떤 아이들은 친구 한 명씩 놀아요.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이 아이는 충분히 에너지를 받고 같이 잘 놉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친구 여러 명이 같이 놀아야 에너지를 받는 아이들. 그럼
0: 네.
1: 이런 아이들은 좀 외향적인 아이들이고, 친구 한 명만 오는 아이들은 좀 내향적인 아이거나 혹은 좀 예민한 아이들이
0: 네.
1: 이런 현상이 있죠. 그럼 이런 아이들은, 친구 한 명만 노는 우리 아이가 내성적이어서 친구 한 명만 놀면은 이 아이는 좋아한다. 이러면은 엄마가 이 관찰을 했으면은 이런 친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자기 지인이 그 아는 집에 그 집에 애들이랑 비슷한 또래, 혹은 뭐 나이가 더 많거나 더 어리거나 요즘 아이들을 본다고 할 때는 고중 아이들도 소아과 애들하고 충분히 놀수 있고, 그러니까 대학교 언니 오빠들도 뭐 소아과 애들이랑 뭐 충분히 같이 대화를 하면서 놀더라고요. 잘
0: 네.
1: 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연령하고 상관이 없이 친구가 한 명만 노는 이런 우리 아이가 그런 특성이 있다면은 네. 둘이 같이 놀게끔 엄마가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면, 고의적으로 만들어주면은, 네, 좋지요.
0: 네.
1: 그리고 또, 여러 명이 같이 놀면 좋아한다. 그러면은, 또 이런 아이 특징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여러 명을 같이 연결해서 게임도 놀고, 레고 놀이도 하고, 노래방을 같이 가서 놀게끔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네, 만들어줘서 아이들이 체험을 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요.
0: 네, 부모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1: 네.
0: 필요하네요. 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민한 아이들은 문제 투성이처럼 보이겠지만요. 그들에게도 장점이 많다면서요.
1: 예, 그렇죠. 특히 요즘 AI 시대로 지금 접어들면서
0: 네.
1: 거의 기계가 움직이고 있을 때, 앞으로는 예민한 아이들이 천하, 이렇게도 말을, 네, 한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민한 아이들을 문제 아이로 이제는 절대 볼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장점을 본다고 할 때, 이 아이들의 장점에 맞춰서 이 아이들의 미래의 직업, 앞으로의 공부에 관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출로를 할 것인가, 지금 계획을 하나하나, 진로를 하나하나 잡아주는 것이 부모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예민한 아이들은 거의 오감이 아주 발달합니다. 그럼 오감이 아주 발달한 아이들을 본다고 할때 대부분이, 청각이 아주 예민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청각이 예민해서 거의 밤중에, 어떨 때는 이런 아이들은 밤중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는데, 왜? 이 아이들은 밤중에 잠을 자면은 이 전기가 흐르는 소리도 다 들립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얘는 들리는, 우리는 안 들리는데, 얘는 다 들리니까, 이 아이들은 이런 음악, 작사, 작곡, 아니면은 어떤 요런 부분에, 요즘에는 음악, 치유, 요런 데도 아주 발달했잖아요. 그럼 이런 청각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이 아이의 특별한 요런 부분에 이 직업을 할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부모님이 해주면 좋겠고, 또 냄새에 민감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외국에는 대학에 가면은 전문 냄새를 맡는 직업이 아주 좋대요. 월급도 아주 높고, 누구도 할수 없는,
0: 향수
1: 네, 이런, 네,
0: 감별사
1: 맞아요. 이런 데서는 이런 인재로 초빙을 해서 하는데, 네, 이런 부분으로 또 요리사도 될수 있거든요. 이런
0: 그렇죠.
1: 아이들은 냄새로 음식을 만들어요. 특히 우리 집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만들기 좋아하는데 거의 냄새로 음식 양념을 맞추더라고요. 그럼 이런 아이들의 특징을 살려서 요리사, 요즘에 미치린 이런 데서도 아주 요리사들은 정말 월급도 높고 대우가 좋잖아. 그럼
0: 그렇죠.
1: 이런 쪽으로 특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해줄수있어요
0: 네, 네
1: 그리고또눈눈으로본다고할때는개성의눈을가지고있습니다설계사
0: 네,
1: 네이런쪽으로어떻게할수있지않겠나그리고감정이섬세하기때문에심리학네아주유명한심리사가될수있는
0: 네, 네
1: 이런거는천성적으로갖고있으니까이건재부잖아요
0: 네,
1: 그래서이런판매업판매도아주처음에는잘힘들어서못하지만아주잘할겁니다뭐이런부분으로직업적으로해주는것이좋지요
0: 네네어선생님께서는예민한아이를키우시다면서요
1: 네,
0: 네예민한아이를키우면서또부모로서가장크게깨달은점은무엇입니까
1: 아제가제일크게깨달은점은나는정말내자신부터사랑해야되는구나네이부분을굉장히이래야만이이아이를온전하게봐줄수있고들어줄수있고
0: 네、
1: 수용해줄수있고모든걸내가받아줄수있구나이거를굉장히정말몇년을거치면서네깨달았습니다
0: 네
1: 그리고또부모는부모자격증이없잖아요그래서부모는꼭공부를해야되는구나
0: 네, 네,
1: 네특히부모는또내그감정을잘캡처하고감정에대한치유를꼭해야되는구나그래야나도행복하고아이도행복하구나
0: 네,
1: 그부분또아아이한테는사랑이답이구나
0: 네,
1: 네사랑만주면은부모관계아이관계부부관계모든인간관계는사랑으로이루어졌구나하는것을깨달았습니다
0: 아이가몇살입니까
1: 네지금17살입니다
0: 아、네、언제부터민감한증상을보였어요
1: 어민감한부분은제가심리공부를하면서、네、아민감한부부아이라는것을깨달았습니다
0: 네
1: 예、네、그래서어정말그아이가특히다른사람을만났을때네뒤로숨거나어그때도저는왜그랬는지이해가안됐습니다
0: 이제는、
1: 네、지금은너무공감이되고그리고냄새
0: 네, 네
1: 그리고청각그리고또이렇게뭐를볼때어떤뭐옷을보거나무슨물건을볼때、
0: 네、
1: 아주특이한눈을가지고있고
0: 네,
1: 그리고아이들이자기옷을선택하거나자기고집이굉장히강합니다 、
0: 네、
1: 이런아이들이네그래서심리공부를하면서아이렇구나를네알게됐습니다그전에는네잘몰랐어요
0: 그럼이런예민한성격은뭐성인이돼서까지쭉갖게됩니까
1: 어그렇죠쭉、네、가지고갑니다어이거는우리가그저도보니까예민한성격이더라고요네민감하고예민하고네과감하게도전하기를조금두려워하는
0: 네,
1: 네그런성격이더라고요그러니까저도아이를그렇게키웠겠죠예그래서어아그래서이아이가하는모든행동을보면서자꾸나를반하게되는거예요 、
0: 네、
1: 아나도어째이렇구나 아야나도어째이렇구나이렇게되니까아나를거울처럼비추어진다고

0: 하면서 경청을 충분히 해주면서
1: 네.
0: 사랑을 듬뿍 내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 네, 그래요. 오늘은 남계화 선생님과 함께 네, 예민한 아이를 양육하는 지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0: 네,
1: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육아가 너무 힘들다거나 그냥 보통의 아이들처럼 키우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너무 속상해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의 양육을 잘못해서 그렇지 않나 괴로워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는 단지 예민한 아이들의 기질로 인한 것이며 이런 예민함은 성인이 되면서 빛나는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 예민한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하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성의 허영실, 방송 진행의 김소라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저에게는 입심이 아주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입을 열었다 하면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도 말이 좀처럼 끊기지 않는답니다. 한 번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친구들과 함께 커피숍에서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 친구의 이야기 주머니가 그만 터져버렸죠. 아침에 아이와 어떤 옷을 입힐지 실랑이를 벌였던 일부터 시작해서 며칠 전 시누이와 쇼핑을 갔던 이야기까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입심이 어찌나 좋은지 한 시간 내내 그 친구 혼자서 이야기를 쏟아내더군요. 조용히 여유를 즐기려 했건만 입심 좋은 친구 덕분에 커피숍을 나설 때쯤엔 귓가에 아직도 말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벙벙하고 피곤했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입심입니다. 입심은 거침없이 줄기차게 말하다는 의미인데요.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거침없이 말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거침없이 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입심이 좋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입심의 가장 기본적인 쓰임새입니다. 입심이 좋다라는 표현은 삼가하지 않고 줄기차게 말하는 것이 거침없다는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때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토론에서 자신의 주장을 잘 펼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입심이 좋아서 주장이 잘 전달되네 라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는 말싸움에서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을 보고 입심만 좋았지 도리는 없어 라고 비판할 수 있죠. 상황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변하지만

기본적인 뜻은 거침없이 줄기차게 말하는 모습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입심을 겨루다라는 표현도 자주 쓰이는데요. 이런 때는 말다툼을 하다라는 뜻으로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며 토론하거나 말싸움을 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하는 모습을 섬세하고 생생하게 표현하는 입심, 이 단어를 잘 활용하면 우리의 말이 훨씬 생동감 넘치게 됩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거침없이 줄기차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 입심이라는 단어와 관련 표현들을 떠올려 보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천단을 참관했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환영 연휴를 마련했습니다.
0: 국제사회가 중미 원수회담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1: 보도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5월 14일 오전 습근평 국가주석이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14일 오전 습근평 주석은 인민대회당 동문박 광장에서 아메리카 합 중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나라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중공조항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조항서기처서기이며 조항판공청 주임인 채기, 중공조항정치국 위원이며 조항외사사업위원회 판공실 주임인 왕이, 중공조항정치국 위원이며 국무원부총리인 하립봉 등이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미국 주중대사, 국무장관, 재무장관, 국방장관, 무역대표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수행했습니다. 군악대가 미중 양국 국가를 연주하고 21발의 내포가 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습근평 주석과 함께 중국인민 해방군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양국 원수는 사열대에 올라 의장대 분열식을 참관했습니다. 이어 군악대가 행진 취주 공연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습근평 주석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환영식 후 습근평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현재 100년 변국이 가속화되고 국제정세의 변화와 혼란이 교착하는 상황에서 중미 양국이 투키디디스 함정을 넘어 대국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며 함께 글로벌 도전에 손잡고 대응해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을 주입하며 양국인민의 복지와 인류의 미래 운명을 염두에 두고 양국관계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는가는 역사의 질문이자 세계의 질문, 인민의 질문이며 이는 또한 대국 지도자들이 함께 써내려가야 할 시대의 답안지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중미 관계라는 거선의 항로를 잘 잡고 키를 잘 돌려 2026년이 중미 관계에서 개순과

0: 발전의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해로 되도록 할 것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은 중미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진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중미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관계 구축을 중미관계의 새로운 위치로 삼는 데 동의하며 이는 향후 3년 나아가라고 표했습니다. 어제 양국 경제무역팀은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현재 어렵게 얻은 좋은 추세를 잘 지켜야 합니다. 중국의 개방은 점점 더 확대될 것이고 미국 기업들은 중국의 개혁 개방에 깊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호혜협력 강화를 환영합니다. 습근평 주석은 양측이 달성한 중요한 합의를 이행하고 정치 외교와 양국 군대의 소통 채널을 더욱 잘 활용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한편 경제무역, 보건, 농업, 관광, 인문, 법집행 등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대만 문제는 중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잘 처리하면 양국관계가 전반적으로 안정될 수 있지만 잘못 처리하면 두 나라가 부딪히고 심지어 충돌을 일으켜 전체 중미관계를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만 독립과 대만 해협의 평화는 물과 불처럼 양립할 수 없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수호는 중미 양측의 최대 공약수로서 미국은 대만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국빈 방문하게 돼 매우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중 관계는 아주 좋습니다. 나와 습근평 주석은 역사적으로 미중 원수 간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좋은 관계를 구축했으며 우호적인 소통을 유지하면서 많은 중요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위대한 지도자이고 중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나는 습근평 주석과 중국인민을 매우 존중합니다. 오늘의 회담은 세계가 주목하는 중요한 회담입니다. 나는 습근평 주석과 함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쟁의를 적절히 해결해 사상 최고의 미중 관계를 열고 두 나라의 더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대한 나라입니다. 미중 협력은 두 나라와 세계를 위해 많은 큰 일과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미국 공산주의 걸출한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중국을 존중하고 중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할 것입니다. 양국 원수는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위기, 조선반도 등 주요 국제 및 지역 문제와 관련해 의사를 나누었습니다. 양국 원수는 올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지도자 비공식 회의와 20개국 그룹 정상회의를 잘 개최하기 위해 상호 지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회담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습근평 주석에게 수행 기업인들을 차례로 소개했습니다. 체기, 왕이, 하립봉이 회담에 참가했습니다.
1: 5월 14일 습근평 국가수석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전단을 참관했습니다. 초여름을 맞은 전단에는 적백나무가 푸르고 시원한 바람이 옷깃을 스쳤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기념전단은 고궁과 동일한 역사를 자랑하며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중국인의 우주관과 조시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중국 고대 집권자들은 천단에서 제사 대전을 열어 국태민안과 풍조우순을 기원했습니다. 이는 백성이 국가의 기본이고 근본이 튼튼하고 나라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중국의 전통 사상을 보여줍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화문명의 민본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시종 일관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 취지를 고수함으로써 인민의 확고한 지지와 신심 어린 옹호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의 자금선 방문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말했습니다. 천단은 60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웅장하게 우뚝 솟아 중국의 정교한 고대 건축예술과 방대하고 심오한 전통문화를 보여줘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미중 양국은 모두 위대한 국가이고 양국이면 모두 위대하고 지혜롭습니다. 양국은 상호 리해를 심화하고 인민 간의 진세를 증진해야 합니다. 체기, 왕이, 윤력 등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0: 습근평 국가주석이 5월 14일 저녁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연회를 마련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0: 지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했습니다. 인민대회당 금빛대 정례 화려한 등불 아래에서 양국 원수는 선후의 축사를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올해는 중국 15차 5개년 전망계획이 시작되는 해로서 14억이 넘는 중국인민은 5천여 년 중화문명의 두터운 기반에 립각해 고품질 발전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올해는 또 미국 독립 250주년으로서 3억이 넘는 미국인민은 애국 혁신, 개척 정신을 다시 진작시키고 미국 발전을 새 도전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중미 양국 인민은 모두 위대한 인민이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병행하면서 어긋나지 않고 서로를 성취시키며 세계 복지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55년 전 중미 양국은 탁구 외교를 전개해 20여 년간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의 대문을 열었다면서 이는 당대 국제 관계사의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후 중미 양국은 수많은 개방협력의 이야기로 친선의 미담을 끊임없이 써내려갔습니다. 새로운 정치하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수차 회담을 진행하고 통화하면서 중미 관계가 총적인 안정을 유지하도록 조진했습니다. 우리는 중미 관계는 당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상무 관계로서 이를 잘 수호해야 하지 절대 망쳐서는 안 된다는 데 한결같이 동의했습니다. 양국은 협력하면 상생이고 다투면 모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적수가 아닌 동반자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중미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관계를 구축해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 세계에 더 많은 평화, 번영, 진보를 가져다 줄 때 대해 동의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미 관계의 발전 역사를 돌아보면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상생을 실현할 수 있는가는 상무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미 관계는 양국 17억이 넘는 인민의 복지와 관계되고 세계 82억 인민의 리익과 관계됩니다. 중미 양국은 함께 역사의 중임을 짊어지고 중미 관계라는 이 거선이 정확한 항로를 따라 안정적으로 나아가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 기간 습근평 주석의 열정적인 환대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아름다운 하루였고 이번 방문은 중요한 방문으로서 쌍방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진행했다고 표했습니다. 미국 인민과 중국 인민은 서로 관심하고 존중하며 양국 친선은 요구합니다. 미중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상무 관계로 양국은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를 위해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해야 합니다. 리강, 제기, 왕리, 하리뽕 등이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1: 중국인민은행이 14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4월 말 우리나라의 사회 융자 규모 잔액이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습니다. 금융 총량은 합리적으로 증가하여 실물 경제에 대한 지원 강도가 안정적입니다. 4월 말 광리 화폐 잔액은 353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했습니다. 사회 융자 규모 잔액은 456조 8,9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과 총 가격 수준의 예상 목표와 일치합니다. 남계대학 전리휘 금융학 교수는 사회용자와 M2의 성장률이 명목경제 성장률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것은 현재 사회용자 접근이 완비화된 상태이며 실물경제에 효과적인 자금 조달 수요가 충분히 충족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4월 말 인민폐 대출 잔액은 280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습니다. 대출 규모는 합리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신용 구조는 지속적으로 최적화되었습니다.
0: 중국 물류구매연합회가 14일 4월 중국 전자상거래 물류지수가 110.6포인트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고 물류업계 운영 효율성과 봉사 체감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4월 택배기업의 운영은 안정세를 유지했고 공급 측면의 여러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됐습니다. 기업의 배송 효율성, 봉사 품질, 인력 운영 여건이 한층 더 향상됐습니다. 4월 전자상거래 물류 총처리량과 농촌 물류 처리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약 20%, 25% 증가했습니다. 중국 물류정보센터 류황 소장은 전자상 거래 소비시장에서 환절기 의류, 실외 스포츠 용품 등 품목의 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각 지역의 제철 농산물은 라이브 방송 플러스 직송 방식으로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소비재 할인 교체 정책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내면서 스마트 가전 등 업그레이드 상품이 시장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의 여러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은 업계의 운영 효율성과 봉사 경험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류황 소장은 조사 결과 전자상 거래 물류업계는 일상적인 배송 소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봉사의 최적화와 시설의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제철 채소 운송을 위해 여러 택배 기업이 포장과 운송 방안을 최적화하고 전용 라인을 개설해 신선한 상태로 제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전자상 거래 물류 네트워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월 전자상 거래 물류 지수는 안정 속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고가 식량 물자 비축국이 14일에 2026년 여름 량곡 성수기 구매 작업이 곧 시작된다면서 현재 각 지역의 준비가 완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겨울 밀 구매량은 약 1억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가 식량 물자 비축국 식량 비축사 라수 전 사장에 따르면 여름 량곡 성수기 구매는 5월 하순부터 시작해 9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조사 결과 올해 여름 량곡 수확 시기는 작년보다 약 일주일 늦어졌습니다. 호북 사천 등 지역에서는 여름 량곡이 초라되고 있습니다. 라수 전 사장은 초기 분석 결과 밀 성수기 인수량은 약 1억 톤으로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며 전년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주 산지의 밀 평균 인수 가격은 한 근당 1.25원으로 정부가 발표한 최저 소매 가격 1.19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 량곡 인수에 전력을 다해 농민이 농사를 지어도 팔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량곡 가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각 지역에서 여름 량곡 인수를 위해 1억 1천만 톤 규모의 창고 용량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농민들의 판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입니다. 시장 관측을 강화하고 조건이 부합되는 지역에서는 적시에 최저 수매 가격 지도를 시행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합한 방식으로 인수를 질서 있게 진행해 량곡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할 것입니다.
0: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14일 새 노정에서의 분투자 종료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택배 종사자 대표 5명이 청춘은 산과 바다를 잇고 배달은 온 가정을 연결한다를 주제로 종료 기자들과 만나 소통하며 택배 농촌 진입, 과학기술을 통한 역량 강화, 우편과 관광의 융합, 지역균형 발전 등 분야에서의 기층 실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새로운 취업계층의 전형적인 대표인 이들은 택배 종사자들이 발걸음으로 골목길을 누비고 땀방울로 온기를 전하며 디지털 기술을 통해 택배업종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 혁신을 이끌어내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1: 국제사회는 중미 원수회담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 인사들은 이번 회담이 역사적 의미를 지니며 세계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고 표했습니다. 미국 동아시아 문제 연구학자이며 표리 디킨슨 대학 초빙 교수인 제시 게이츠는 중미가 서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두 나라에 혜택을 주고 세계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석권평주석은 회담에서 다시 한번 중미 관계를 큰 배에 비유하면서 우리는 손잡고 힘을 모아 함께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중미 양국이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오스트랄리아 시민당 전국의장인 로버트 베어건은 습권평 주석이 회담에서 언급한 내용은 의미가 깊고 인상이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습권평 주석은 원대한 안목을 갖고 협력을 위주로 하고 경쟁은 적절하게 하며 분쟁은 통제 가능하게 하고 평화는 기대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통해 중미 관계의 새로운 위치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목소리입니다. 각국 인사들은 중미 관계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쌍무 관계 중의 하나라면서 양국이 호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에 아주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왕립 동서전략연구소 이수 소장은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중미 양국이 모두 경제번영을 중요한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양국 원수회담의 핵심 내용은 중미가 호혜 상생을 추구함으로써 세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기로 합의한 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질 상업 지도자 기구 중국 지역 최고 경영자 호세 리카루도는 세계 각국 정부와 민간 부분이 모두 이번 회담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미국이 세계 경제 질서와 글로벌 관리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세계 안정과 상업 신뢰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미 두 대국이 협력 공존 신념 신뢰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세계의 큰 고무로 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리구코 김홍혜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콜롬비아 대학 제프리 삭스 교수가 미중 협력은 실제적인 상생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 교수가 최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1981년 처음 중국을 방문한 이후 지금까지 거의 매년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변화와 발전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개혁개방 40여 년간 중국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고 전례 없는 의력사적 성과를 이뤘으며 인류 발전 사회의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각각 세계에서 가장 큰 발전 도상국과 가장 큰 발달국이고 중미 관계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쌍무 관계입니다. 삭스 교수는 미중 협력이 실질적인 상생의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미중 협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협력은 상호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동시에 경제 협력은 여전히 의량적 협력의 중요한 착안점입니다. 삭스 교수는 중국은 개혁 개방을 통해 서방 발달국들이 수백 년 지나온 노동을 단축해 반세기도 안 되는 시간에 빈곤으로부터 번영과 부강으로의 역사적인 전환을 이뤄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수억 인구의 빈곤 해태를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이민을 점차 부유해지게 하고 글로벌 혁신의 최전선에 서게 했습니다. 삭스 교수는 중국의 친환경 분야의 혁신성과 특히는 전기차와 제로탄소 에너지 등은 글로벌 지속 가능한 발전에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중국의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삭스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미래에 대한 아주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삭스 교수는 중국은 첨단 기술로 인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품질 발전은 건강, 교육, 생태환경, 사회 포용성, 문화, 정체성 등 여러 방면의 향상을 막람합니다. 그는 이런 올바른 발전 경로라고 생각한다며 중국 이민의 복지를 계속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지역에도 혜택을 주어 진정한 협력과 상생을 실현하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이 인류에게 미치는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삭스 교수는 인간의 복지 개선 능력이 이처럼 강력했던 적은 없다며 기술은 진정으로 인류의 복지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삭스 교수는 딥시크 등 오픈소스 대규모 모델을 포함하여 인공지능 분야의 최첨단 성과를 자주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중국 기술의 발전 속도는 놀랄 정도입니다. 올해 3월 한 다국어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를 위해 멋진 가이드를 해주었습니다. 삭스 교수는 심수를 자주 방문하는데 때로는 몇 달만 지나도 중대한 전문 기술 돌파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삭스 교수는 또한 콜롬비아 대학 지속가능 발전 센터 소장과 유엔 지속가능 발전 솔루션 네트워크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삭스 교수는 현재 전 세계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구온난화 추세가 뚜렷하고 해양순환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친

0: 환경 기술로의 전환을 다그치고 에너지 시스템의 탈탄소화를 추진하며 토지 이용 방식을 최적화하고 산림 파괴를 중단하며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고 지표 식생과 토양의 탄소 흡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삭스 교수는 이 분야에서 중국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비했습니다. 중국은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 세계 선두에 서 있으며 다른 나라들과 친환경 저탄소 전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공유하여 실제 행동으로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삭스 교수는 현재 세계 경제는 심각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유엔 헌장 정신을 되살리고 국제법의 궤도로 돌아가 집단 안보 실현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제로섬 사고가 여전히 부스러기처럼 남아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은 국가 간의 생존을 위해 제한된 자원을 경쟁할 것을 주장하지만 현대 경제의 운영 논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당연히 중국의 부상을 자신의 손실로 간주하려 하는데 이는 큰 개념적 오류입니다. 모두가 공유하는 지속 가능한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갈등과 제로섬 사고가 아닌 평화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삭스 교수는 중국이 제안한 네 가지 글로벌 창의는 국제사회가 제로섬 사고를 초월할 수 있는 유익한 경로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콜롬비아 대학 제프리 삭스 교수가 미중 협력은 실제적인 상생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혜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0: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0: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0: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0: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째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청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최열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습금평 국정운영을 논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 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초단위 처리 시대에 접어든 신강 6가지 의료보험 결제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유럽 정치의 파편화 경향을 드러낸 영국 지방선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름다운 세계를 함께 가꾸어 가자. 2022년 1월 17일. 이 글은 습근평이 2022년 세계 경제 포럼 화상 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은 신용이 있어야 하고 행동은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직접 실천해온 중국은 이미 120여개 나라와 국제기구에 20억 도스가 넘는 백신을 제공하였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에 6억 도스의 무상 원조 백신을 포함한 총 10억 도스에 달하는 백신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며 또 아시안 국가에 1억 5천만 도스에 달하는 백신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둘째, 각종 위험을 해소하여 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회복을 촉진해야 합니다. 세계 경제는 바닥세를 벗어나고 있는 반면 수많은 제약 요소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산업 사슬 및 공급 사슬이 혼란에 빠지고 대중 상품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며 에너지 공급이 딸린 등 위험이 서로 겹쳐지면서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저인플레 환경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복합형 인플레 위험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 주요 경제체들이 통화 정책에서 경제 글로벌화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큰 강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과정에서 역류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그 어떤 역류도 도도히 흐르는 강물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동력은 우리를 전진하게 하고 장애는 우리를 강대해지게 합니다. 비록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경제 글로벌화의 방향은 개변된 적이 없었고 개변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세계 각국은 진정한 다각주의를 견지하며 장벽을 쌓을 것이 아니라 장벽을 허물고 단절할 것이 아니라 개방을 실시하고 탈동조화할 것이 아니라 서로 융합하여 개방형 세계 경제의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공평과 정의를 이념으로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의 변혁을 선도하고 세계 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수호하며 충분한 협상을 토대로 인공지능,

0: 경제 등이 각 측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효과적인 규칙을 정해주고 과학기술 혁신에 개방적이고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주며 경제 글로벌화가 보다 개방적, 포용적, 광익적, 균형적, 상생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세계 경제를 최대한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현재 세계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로 돌아서게 하려면 반드시 거시적 정책의 조정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 우리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주요 경제체들은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체계관념을 강화하며 정책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강화하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목표, 강도, 템포를 잘 조절하여 세계 경제가 또다시 바닥을 치지 않도록 가여야 합니다. 주요 선진국은 책임적인 경제정책을 실행하고 정책의 루출 효과를 잘 통제하여 개발도상국에 심각한 충격을 가져다 주지 않도록 가여야 합니다. 국제경제금융기구는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여
1: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

0: 를 구축하고 새 로동에서 봄날하자. 오늘은 초이 한 번의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하기 개혁 요구에 따라 의료보험 간편 결제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면인식 결제, 원코드 결제, 모바일 결제, 신용 결제 등 네 가지 결제 방식을 기반으로 결제 봉사를 혁신적으로 확대하여 총 6가지 유형의 의료보험 결제 통합 봉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데이터의 이동으로 대중의 불편 최소화를 실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다양한 경우에서 신분증 없이 결제가 가능한 안면인식 결제는 카드 없이 안면인식만으로 즉시 결제 완료를 실현했고 전 과정이 단 3초면 완료됩니다. 원코드 결제는 의료보험 보상, 개인 계좌 결제, 본인 부담금 결제 간의 장벽을 허물어 한 번의 스캔으로 일괄 정산이 이루어지며 처리 시간이 15초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 모바일 결제는 휴대폰 앱 등을 통해 진료 예약, 비용 납부 등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손 끝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용 결제는 운영의 신용 환자를 기반으로 먼저 진료받고 나중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현재 하미시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또한 효력 결제는 가족 효력 계정을 통해 가족의 진료비를 대신 신청하고 처리를 정산할 수 있으며 공동부담 결제는 의료보험 개인 계좌 자금으로 공동부담 구성원의 진료와 의약품 구매 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간편 결제는 효과가 뚜렷하여 처리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즉시 처리가 가능해졌으며 실질적으로 대중들이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을 높였습니다. 신강 유골자치구 의료보장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이온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유럽 정치의 파편화 경향을 드러낸 영국 지방선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최근 열린 영국 지방선거에서 영국 스타머 수상이 이끄는 집권당 노동당이 큰 타격을 받아 잉글랜드 지역에서 여천석 중 처녀석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야당인 보수당 역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영국 유권자들이 노동당과 보수당이라는 양대 전통 정당의 집권 리념과 성과에 대해 실망감이 커지면서 신흥 정치 세력 쪽으로 지지를 돌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의 정치적 분열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여러 유럽 국가들의 정치적 흐름을 축소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극우 성향의 영국 개혁당이 전례 없는 돌파를 보이며 1400개 이상의 지방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자유민주당과 녹색당도 두드러진 성적을 거두었으며 웨일즈와 스코틀랜드에서는 민족주의 정당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혁당의 나이젤 페라지 대표는 8일 영국 일부 지역의 득표 구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스캔들에 휩싸여 있으며 정치 현실에 둔감하고 능동적으로 의제를 설정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분석에 따르면 원래 노동자 계급이 주를 이루던 노동당 지지자들이 생활비 상승 등 요인으로 불만을 품고 개혁당에 투표하여 노동당에 대한 항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민 정책도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노동당과 보수당은 집권 기간 불법 이민 통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개혁당은 급진적인 입장을 통해 유권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예를 들어 파라치는 2025년에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5년 내에 60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송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개혁당이 가장 많은 지방 의석을 얻었지만 노동당은 여전히 가장 많은 지역 의회

0: 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지방 의회는 어떤 정당도 절대 다수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견에 따르면 개혁당은 비록 파죽지세지만 전통적인 거대 정당의 지역 민의 기반을 완전히 흔들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스타머는 9.1 선거 결과가 엄중하고 괴롭지만 떠나면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들어 스타머는 고인이 된 미국 부호 엡스타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델슨을 미국 주재 대사로 임명하면서 두 차례 사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노동당이 참패하면서 스타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에 따르면 수십 명의 노동당 하원 의원이 스타머에게 사임하거나 퇴임 일정을 확정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노동당 의원은 스타머가 자발적으로 권력을 이양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노동당 하원 의원의 지지를 얻어 당 대표 선거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스타머의 수상과 노동당 대표직에 도전할 강력한 경쟁자는 없습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맨체스터 시장 앤디 버넘은 충분한 당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전 내각 대신은 현재 하원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제한됩니다. 보건 대신 웰스 스트리팅과 전 부수상 안젤라 레이너도 일정한 지지를 얻었지만 당에 종종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다음 대선까지 아직 수년이 남아 있어 이후의 상황 전개와 변화에는 여전히 큰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분석가들은 영국의 두 주요 전통 정당이 지방 선거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이는 2024년 유럽의회 선거 이후 유럽 정치의 극단화와 파편화 추세를 한층 더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는 유럽 대국의 주류 정당들이 집단적으로 통치 위기에 빠진 축소판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한때 사회 안정기로 여겨졌던 중좌, 중우 주류 정당 진영의 지지율이 이제 역사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독일에서는 극우 성향의 독일 선택당이 동부 지역에서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앞서고 있어 전통 정당들이 점점 더 분열되고 내각을 구성하기 어려운 의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극우 국민연맹은 민생 의제에 대한 서사를 강화하여 중여당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상보 웹사이트에 발표된 글에 따르면 영국은 유럽 정치의 대세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영국처럼 실용적이고 리성적인 나라들조차 정치적 극단화의 물결에 휘말린 것은 많은 민중들이 건재파에 대해 극도로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가와 언론은 이 현상의 주요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첫째, 경제 침체는 사람들의 인내심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높은 통화 팽창과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진통이 겹치면서 중저소득 유권자들은 주류 정당의 정책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고 비전통적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류 정당이 이민, 안보 등 의제에서 회피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극우 정치 세력이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극우 포퓰리즘 정당은 유권자들의 이러한 주제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켜 스스로를 건재파의 도전자나 자국 권리의 수호자 등으로 만들어 표를 얻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은 유럽 정치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여러 나라 정치권의 파편화된 상황이 내각 구성의 난이도를 크게 높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통치 효율성도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집권이 약해 민생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고 민생 어려움이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

습관처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움직이고 24시간 가게 문이 열리고 버스며 카드며 신호등 시스템까지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평범한 일상까지 올 스톱인데 말입니다. 돌아보면 감사한 일 투성인 하루입니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저 BBFM 리튼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Not a Bedding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BBFM 데이트 오늘은 네, 마음의 소리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도 다양한 네,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도 재밌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주제 먼저 공개할게요. 네, 오늘 주제는 바로 과한 맞장구 이런 주제입니다. 네, 과한 맞장구. 네, 리액션이 과해서 그리고 맞장구가 과해서 생긴 에피소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식 계정 FM88ZHAOPD 그리고 재개미챗 조일광 한우병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 관맞장구였고요. 아, 자, 이제 다음 이제 참여 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가 머리 할 때마다 저한테 어떠냐고 계속 묻는 겁니다. 저는 늘 칭찬을 했었죠. 그런데 친구가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 다녀와서 저한테 묻는 겁니다. 계속 칭찬을 해야 할지 저로서는 난감하다고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뭐 여성분들 워낙 머리에 헤어스타일에 많이 신경을 쓰시고 또 헤어스타일이 또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 본인 친구로서 또 네, 기분 좋아지는 일이라면 네, 상대방을 위한 그런 칭찬의 한 마디쯤은 해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네, 이제 어떤 여태 했던 중에 어떤 색깔이 가장 잘 어울리더라, 어떤 스타일이 가장 잘 어울리더라 이런 조언을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또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참여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친구가 남자친구랑 싸울 때마다 저한테 늘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친구 편을 들어줬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둘이 화해하고 나서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전화 받기도 꺼려집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뭔가 누구 편을 드는 것보다 친구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을 겁니다. 네, 그래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두 분의 우정에도 뭐 별다른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 주제는 과한 맞장구, 과한 리액션에 관한 에피소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도 하는 일에 대해서 네, 열심히 일하고 하시면 그래도 충분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주피디 FM 데이트 오늘 또 마음의 소리 코너 여러분들과 함께한 사이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저는 아쉽지만 이만 인사드리겠고요. 또.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종소나게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비가 와서야 우산의 중요성 알게 되고 병들고 나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비가 오면 우산 빌리기 쉽지 않고 병이 생기면 돈 빌리기 쉽지 않습니다. 폭우가 내리면 우산도 무용지물, 중병에 걸리면 억만금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고로 비 내리기 전 대비 잘하시고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건강하게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람 살아가는 게 참 힘들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바람 불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바람 맞으며 가는 것이 바로 또 우리네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포기하고 주저앉고 누군가는 울면서도 계속 나아가는 거죠. 끝까지 가는 사람은 바람을 피한 사람이 아니라 버텨낸 사람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내가 고른 인생을 되돌아보며 그래도 나는 잘 버텨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0: 꺼라. 또 평균세야 따로 목숨 도전을 걸린다 하겠다. 공연이 이놈아 나를 흥분시키려고 내 견인 게 또 박살 맞으면 어쩌니. 아이 근데 아 여러분들 어제 목욕하러 오셨으면 아이 들어오셔서 샤워 착 하고 냄새 이렇게 때밀히 받든지 해야 되지. 가만히 이렇게 앉아 계시겠습니까? 예? 박수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난 빨리 때밀히 해야 돈 버는데. 여성분들은 저쪽에 모시겠습니다. 우리 목욕탕은 남녀 합타이 절대 안 됩니다. 야. 다음은 우리 시진핑 주선님께서 이번에 赵静子正义观习习走自治病이 말씀한 다음부터 야 우리 여기 시내는 이 방원 동무들이 너나 없이 깨끗해지겠다고 우리 목욕에 탈 찾아오는 바람에 완전 내 집 대박이 났습니다. 가만있어라. 아까 내가 몇 배에다가 36배가 이번에 좀 37호 37호 때밀이 하죠. 37호 첫절러
1: 예 갑니다.
0: 아야야 아야야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오랜만이구만. 아유,
0: 근데 아, 주말은 딱딱 나타나도 왜 어디 먼데 이사를 갔습니까?
2: 네 외제 학습반에 갔다 가서
0: 외제? 외제 유랑 갔댔습니까?
2: 아 그런 일이 있다.
0: 아
2: 아이고 예 그나저나 우리 전번에 동갑이라고 서로 야야하기로 했지 했는가.
0: 자관님 몇 년 동안 때밀이를 하면서 손님하고 야야해보니 뭐 딱지 처음이라 아, 몰랐던 것 같아. 아 목이 컬컬하다.
2: 아이고 어제 당신 몸에서 술 냄새 난다.
0: 아, 야
2: 술에 했지?
0: 글쎄 내게 원래 공작 시간에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내 오늘 생지에 간단히 한잔 했어.
2: 야? 생지라고?
0: 야야
2: 아이 잘 됐다.
0: 맞아.
2: 이보 전번에 당신 내 잠을 못 잔다고 와피에 구기자에 오미자 이래 숱한 거 젖째는가?
0: 아, 효과 있지?
2: 이야 그거 먹어 그런지 야 이젠 잠을 영 잘 잔다.
0: 너무 먹지 마. 너무 먹으면 난 또 굶이 없이
2: 나와. 이보
0: 너무 먹지 마.
2: 야, 야. 저기 뭐요 야. 내 신세를 쟀는데 잠시 생일날에 내 술 한 잔 살게.
0: 야? 야? 에이 말만 들어도 감사. 야 어째? 아까면서라. 아, 나 여기 뒷산도 여기 긁어줘. 아 저리 가라고.
2: 아이 무슨
0: 어디
2: 여기?
0: 아이 그짝인데. 아,
2: 야 이거 정말네.
0: 아, 좀 아래로.
2: 야
0: 됐어. 야 좀 시그긋어. 야. 야. 아 잠깐만. 야 이제 무슨 말이야? 아 잠깐 생일. 야, 솔직히 말해서 나 이게 매년마다 이 생일 올 때면 제일 싫어.
2: 어째?
0: 올해 늦게도 좀 기분이 좋다.
2: 어?
0: 어이, 당신 좀 뉴스를 봤지?
2: 뭐?
0: 그 우리 애니 해제 목이 뚝 떨어졌지?
2: 어느? 그럼 당신 그 미래 해니 조연사를 그래요?
0: 아니야! 정치를 좀 안다. 하하! 잘 됐지 뭐. 야, 와는 공과 돈 제 돈처럼 쓰고 와는 수턴 님으로 받아먹었더니 끝내 목이 훅 날아났지. 잘 됐다.
2: 에이,
0: 잘
2: 아이고.
0: 됐다.
2: 아. 조연사를 떨어졌다는데 당신 어째 그럴 거야?
0: 저기. 말하자면 기어 아이 됐어. 나만 그나저나 이번에 뭐 새로 무슨 송겐지 송간지 그런 나온다는 게 무슨 에휴 정말.
2: 아이고 야? 송겐지 송간지 당신 봤어?
0: 못 봤지. 아이 봐도 그수살이 그수살이지 그거 뭐 볼 필요 있어. 야.
2: 그나저나 그 미래회라고 거기 대박골이라고 있던데 야 산도 좋고 물도 좋고 정말 좋은 곳.
0: 사람들 거기 산보 가자고.
2: 산보 무슨 이동산에
0: 쫙 내 대박골에서 나왔지?
2: 당신 대박골이요?
0: 하하! 이 사람 보기는 좀 쫓아 나서
2: 야?
0: 쫓아 나서 쫓아 나서 저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

0: 呀，伊啵伊啵，上次才看第五嘛，呀，呀伊，我走走走走，呀，其他真的上次呀，哎呀，我大黑罗看到过，好像马也黑过嘛，
1: 伊啵罗，莫去上边，黑过罗，阿不过大哟，
0: 对，
1: 伊啵罗看到。그저우리서보라말하자면방공실주임이나부처자나그저이런분들이올때행사지뭐
0: 아그래뭐뭐국자나현장들이오면뭐다른게있어
1: 있지
0: 야
1: 개
0: 개
1: 개개를잡아야지벌써우리동네개들은이제내일용도분들이안다면온다게도다아내아침에집에서턱나오면저멀리서부터개미시마리내앞으로서서히걸어오고있어서히
0: 아이보당신이뭐해라고그래요
1: 아정말당신개말을뭐알아듣겠구나
0: 이사람이
1: 개내복은뭐란지이러
0: 아이
1: 천살이번에는나를잡읍소 나를잡아서내고기를용도분들한테이렇게흐려서 꼭자리놔달라고해줬어예
0: 이보야무슨농담그렇게
1: 아정말이란데이래고는추워이두서짐없지전달판장으로탁눕는단말이야 맞지자기들찾아가눕지
0: 이모빨리지나가기요
1: 들었지죽는것도빨리죽여달라제희생정신정말대단하다아이다아이다그래도잡기전에야마지막인사는해야돼요저아야근데개이름모르니까어떡해아옳다그냥아래를보고와숙회구나개야개야알라공달라공숙개야와이
0: 아지금뭐하
1: 고환호다환호다환호다야살아나는거야놀랬다야
0: 아니이사람이이게
1: 아
0: 솔직히야우리처민들이이만큼성의를보여줬으면
1: 우리엄마생전에나하고뭐랬지하니어이천사들이꼭우리제밖으로처민들을위해서자리를하나놔주고야야천사들이이게이미소외라이게우리제밖으로처민들이소외라

0: 跟那儿都내생긴이다우리엄마내돼지고기체면담으로좋아한다고이아들그거먹이겠다고산마다에갔다가돌아오는길에홍수에눈에서그만내며칠후에우리엄마를찾았다찾았는데우리엄마글쎄그장마다에서봤던그장바구니에그냥그대로꼭끼안고있지않겠니이아들이아들생일날에돼지고기체면담으로먹이겠다내그실로심싸매고들어왔어이여기로왔다너네다리를안놔둬도좋다임마내내속도를들여돈벌어서언젠가는우리제박골촌민들을위해서다리를꽁돋겠다임마
1: 야됐다그다리내놔줄게내손에그리삼보한다냉년에네생일이되기전까지다리를놔서돌아가신어머님도위로하고우리제박골의손민들이편안하게다닐수있게그다리내꼭봐줄게
0: 너는무슨낯설다야게무슨험악소리를그렇게하네에이야말만들어도감사하다너도야그야남의밑에서심부를꾸며하는게야니라고무슨돈이있어서니이제이름뭐라니 이름뭐라니
1: 야내손에그리다
0: 뭐야손손손이번에우리현이새로얻은손대자
1: 야미안하다늦게말해서
0: 야내말하자이래서공작시간에술을먹으면알겠단데야정말야하하하하하하하하현장현장야정말감사합니다야정말감사합니다야이래보니까소년장정말이름값을한다소년장오니까소년장이손으로이렇게다리문제해결되는구만
2: 아이고감사합니다
1: 야야 야, 야
2: 이제무슨야입마하디무슨불쌍얘기하면이래니
0: 아야감사합니다우리언제부터야다했다
1: 야그게뭐그리중요하야야네생일인데내술한잔살게가자
0: 아야야야이게무슨소리하니니가도우리촌에다리를놔준대응나내싸야지술은내쌀게
2: 야임마
0: 어
2: 내니술을먹고무슨누기처럼뭐되라고
0: 아그게그렇게되는가
2: 야어정리하고나오나
0: 어알아 옳다아옳다오늘니싸라나도좀용도들이술을얻어먹어보자 야해거라깨는밀고가야되지야소년자야

서품 메밀이 감상했습니다. 정말 사이가 좋았을 땐 내 사람 같지만 사이가 틀어지는 순간 애초에 몰랐던 사람보다 더 낯선 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울수록 말과 행동에 더 신경을 쓰고 넘어서 안 될 선은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 관계라는 게 참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게 또한 사람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현명한 관계를 잘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웃는 날이 있으면 우는 날이 있고 가슴 벅찬 날이 있으면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날도 있죠. 이 사실에서만큼은 그 어떤 누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저 내가 선택한 내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그래도 후회는 없다라는 말은 하지 않을까요? 네, 늘 해피 라디오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대처법,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행복한 비결을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정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옥입니다. 네,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인연에 대해서 참 얼마나 중요한 건지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과의 인연은 본인이 좋아서 노력하는데도 자꾸 힘들다고 느껴지면요, 인연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될 인연은 그렇게 힘들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이루어지거든요. 네,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는 인연이라면 그냥 놓아주는 것도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요. 네, 잘 가꾸어 가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의 향기에서 들을 첫 곡입니다. 김선희 가수의 그리움.

네, 용기가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낼 때가 있습니다. 용기란 것은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다뤄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냥 이런 어려움이 없이 용기를 낼 수가 있다면 그것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네, 굳이 칭찬을 할 필요가 없겠죠. 네, 지난 겨울에 지난 여름에, 지난 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희망이, 노력들이 잠시 숨어 있다고 믿으면요. 반드시 그 믿음들이 봄에 꽃을 피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음악과 함께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성 가수의 노래입니다. 아리랑 멜로디.

최초의 고전주의 음악가였습니다. 오스트리아 로라우 마을에서 가난한 노동자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어렸을 때부터 뚜렷한 음악적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이든은 1759년부터 1761년까지 모르친 백작의 궁정에서 일했지만 백작이 파산하면서 다른 음악가들과 마찬가지로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헝가리 왕자 파울 안톤 에스터하지에게 고용이 됐습니다. 그 후 거의 평생 동안 에스터하지 조택에 머물면서 하루에 8시간씩 작곡에 매진했고 매주 열리는 오페라와 교향곡 공연 등 조택에서 행해지는 모든 음악 활동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하이든의 일과가 고되게 들리지만요, 그만큼 음악가로서 이룬 성과는 놀랍습니다. 그는 교향곡 104곡, 현악 사중주 68곡, 피아노 소나타 47곡, 오페라 26곡, 오라토리오 4곡 외에 중간에 소실된 수백 편의 곡을 썼습니다. 하이든은 교향곡의 전형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교향곡은 다양한 템포의 악장 3개에서 4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악기와 4개 또는 5개의 관악 파트, 이탈리아 로코코 작곡가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직접 개발한 악기 팀파니로 진행이 됩니다. 하이든은 현악 사중주 구성을 현대화시킨 공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제일 바이올린이 독주를 하는 대신 멜로디와 주요 테마를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파트로 분산해서 서로 조화롭게 진행이 되도록 했습니다. 네, 인생의 후기에는 런던과 빈을 오가면서 지내면서 높은 완성도를 가진 오랜 세월에 걸쳐 연길이 보존될 교향곡과 현악 사중주곡을 작곡했습니다. 또한 동시대 음악가 중에서도 단연 재능이 뛰어난 젊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만나서 그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하이든은 은퇴한 후 77세에 빈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네, 노래 듣겠습니다. 김광현 가수의 노래입니다. 장백명주.

네, 심리학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루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에 그린 다음에 충분한 시간 동안 그 그림이 사라지지 않게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만큼 깊게 생각을 하고 정말 간절히 원하면 내가 또 행동에 옮기게 되고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변강가소의 노래입니다. 연변영빈가.

왜 이런 말이 있죠? 스스로 깨면 생명이 되지만 남이 깨면 요리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을 해야 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일, 내가 찾아서 해야 할 일, 이렇게 일이 내 일이 이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가수의 노래입니다. 그대 가는 길에.

세상은 복잡하고 너무 빨리 변해서 절대 예상대로 되지 않습니다. 대신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멋진 실수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도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네, 대신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멋진 실수를 통해서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음악의 향기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입니다. 임향수 가수가 부른 노래, 행복의 락원.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오늘은 초단위 처리 시대에 접어든 신강 6가지 의료보험 결제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안면인식 결제는 신강의 주요 의료보험 결제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신강유골자치구 의료보전국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신강에서는 안면인식 결제가 의료와 약국기관 4,102곳에서 도입되었고, 안면인식 단말기를 통한 결제는 2,291만 4,300건에 달했으며 결제 금액은 400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신강 지역은 진료 시 결제 대기 시간 문제, 불필요한 이동, 복잡한 절차 등 불편한 애로사항에 비추어 자치구 차원의 단번에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하기 개혁 요구에 따라 의료보험 간편 결제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면인식 결제, 온코드 결제, 모바일 결제, 신용 결제 등네 가지 결제 방식을 기반으로 결제 봉사를 혁신적으로 확대하여 총 6가지 유형의 의료보험 결제 통합 봉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데이터의 이동으로 대중의 불편 최소화를 실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다양한 경우에서 신분증 없이 결제가 가능한 안면인식 결제는 카드 없이 안면인식만으로 즉시 결제 완료를 실현했고, 전 과정이 단 3초면 완료됩니다. 원코드 결제는 의료보험 보상, 개인 계좌 결제, 본인 부담금 결제 간의 장벽을 허물어 한 번의 스캔으로 일괄 정산이 이루어지며 처리 시간이 15초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 모바일 결제는 휴대폰 앱 등을 통해 진료 예약, 비용 납부 등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손 끝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용 결제는 은행의 신용 환자를 기반으로 먼저 진료받고 나중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현재 하미시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또한 혈육 결제는 가족 혈육 계정을 통해 가족

0: 의 진료비를 대신 신청하고 서류를 전산할 수 있으며 공동부담 결제는 의료보험 개인계좌 자금으로 공동부담 구성원의 진료와 의약품 구매 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간편결제는 효과가 뚜렷하여 처리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즉시 처리가 가능해졌으며 실질적으로 대중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을 높였습니다. 신강유골자치구 의료보장국 관계자는 앞으로 신강은 의료보험 간편결제 모델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이를 기층까지 확대하며 로인 친환경 봉사를 한층 더 개선하여 대중들이 의료보험 계획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2: 뉴스 추적.
1: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유럽 정치의 파편화 경향을 드러낸 영국 지방선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최근 열린 영국 지방선거에서 영국 스타머 수상이 이끄는 집권당 노동당이 큰 타격을 받아 잉글랜드 지역에서 여천석 중 초녀석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야당인 보수당 역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영국 유권자들이 노동당과 보수당이라는 양대 전통 득표 구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잉글랜드 지역의 136당에 대한 항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민 정책도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노동당과 보수당은 집권 기간 불법 이민 통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개혁당은 급진적인 입장을 통해 유권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예를 들어 파라치는 2025년에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5년 내에 60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송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개혁당이 가장 많은 지방의석을 얻었지만 노동당은 여전히 가장 많은 지역의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지방의회는 어떤 정당도 절대 다수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견에 따르면 개혁당은 비록 파죽지세지만 전통적인 거대 정당의 지역 민의 기반을 완전히 흔들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스타머는 9일 선거 결과가 엄중하고 괴롭지만 떠나면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들어 스타머는 고인이 된 미국 부호 엡스타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델슨을 미국 주재 대사로 임명하면서 두 차례 사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노동당이 참패하면서 스타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에 따르면 수십 명의 노동당 하원 의원이 스타머에게 사임하거나 퇴임 일정을 확정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노동당 의원은 스타머가 자발적으로 권력을 이양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노동당 하원 의원의 지지를 얻어 당 대표 선거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스타머의 수상과 노동당 대표직에 도전할 강력한 경쟁자는 없습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맨체스터 시장 앤디 버넘은 충분한 당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전 내각 대신은 현재 하원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제한됩니다. 보건 대신 웰스 스트리팅과 전 부수상 안젤라 레이너도 일정한 지지를 얻었지만 두 사람은 아직 관련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다음 대선에 풍향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분석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영국 스카이뉴스 채널은 지방선거 투표를 대선 투표로 환산하면 개혁당이 하원 제1당이 될 것이지만 얻은 의석이 절대

0: 다수에 도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예측이 실현된다면 영국 정치권은 오랫동안 노동당과 보수당이 주도해온 국면이 깨질 것입니다. 또 다른 분석에 따르면 지방선거와 대선의 투표 결과를 단순히 동일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합니다. 버밍엄 대학 조사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독일에서는 극우 성향의 독일 선택당이 동부 지역에서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앞서고 있어 전통 정당들이 점점 더 분열되고 내각을 구성하기 어려운 의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극우 국민연맹은 민생 의제에 대한 서사를 강화하여 중여당이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상보 웹사이트에 발표된 글에 따르면 영국은 유럽 정치의 대세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영국처럼 실용적이고 리성적인 나라들조차 정치적 극단화의 물결에 휘말린 것은 많은 민중들이 건재파에 대해 극도로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가와 언론은 이 현상의 주요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첫째, 경제 침체는 사람들의 인내심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높은 통화 팽창과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진통이 겹치면서 중저소득 유권자들은 주류 정당의 정책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고 비전통적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류 정당이 이민, 안보 등 의제에서 회피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극우 정치 세력이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극우 포퓰리즘 정당은 유권자들의 이러한 주제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켜 스스로를 건재파의 도전자나 자국 권리의 수호자 등으로 만들어 표를 얻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은 유럽 정치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여러 나라 정치권의 파편화된 상황이 내각 구성의 난이도를 크게 높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통치 효율성도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집권이 약해 민생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고 민생 어려움이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승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0: 안녕하십니까?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김설아입니다. 네, 예민한 아이는 환경과 감정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불안감, 위축 혹은 많은 일에 의욕이 없다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기타 아이들을 키우기보다 더 많은 심혈이 필요한 예민한 아이, 어떻게 올바르게 이끌어주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는 많은 부모님들의 고민입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아동 심리 전문가이고 동시에 예민한 아이의 부모인 남계화 선생님과 함께 예민한 아이 양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1: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2: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1: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2: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1: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인사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0: 네, 요 며칠 틱톡을 켜면 예민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영상이 경상적으로 뜨던데요. 네, 그 영상을 보면서 예민한 아이나 그 부모나 다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0: 네, 맞습니다. 예민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힘들 겁니다.
1: 네.
0: 네. 그래서 그 예민한 아이를 키울 때 부모님들은 아, 이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해를 하기가 힘드니까 모르니까 답답하고, 야, 방법을 찾아서 빨리 이걸 해결책을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급한 마음이 생기는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1: 네.
0: 그것도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들은, 야, 이 아이는 왜 우리 애는 이래? 이러면서 문제 알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한테 꼬리표를 붙이기가 아주 쉬워요. 그러면서 아이를 탓하면서 예민한 아이들이 연령 단계별로 그 현상이 다 다릅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건 만약에 영유아 시기 아이들이라면은 먹는 먹거리에서 우리가 쉽게 보완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아이들은 그좀 예민한 아이들은 특정한 음식만을 딱 먹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맛을 또딱 고집하면서 그 음식을 먹을 때그 음식 섭취량이거나 음식을 먹는데 좀 적극적인 태도가 안 보입니다.
1: 네.
0: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 할머님들이 아이를 키운다, 손주를 본다 할 때는 거의 따라다니면서 자꾸 먹이는
1: 네,
0: 이런
1: 그렇죠.
0: 현상이 쉽게 보이는데,
1: 네.
0: 이런 영유아 시기에는 이런 먹는 데서 아주 쉽게 보완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럼 또 유치원 아이들하고 그 소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본다고 할 때는 얘들은 고기를 좋아합니다. 고기만 먹고 야채를 안 먹어요. 그리고 달콤한 음식을 달달한 것만 골라서 먹습니다. 그럼 사탕을 많이 먹는다거나, 네, 이럴 아이들은 좀 예민한 아이일 가능성이 좀 큽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피부에 뭐가 끈적끈적한 것이 묻거나 좀 새까만 색이 뭐 물감이 묻거나 까만 초콜릿가 묻거나 할 때는 기겁을 합니다. 그
1: 네.
0: 반응이 아주 질색을 하는 이런 반응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반응이 오면 이 아이는 여기에 관해서 너무 크게 반응이 오기 때문에 이런 아이는 좀 예민한 아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또그 아이들이 피부에 알레르기 가 나면서 습진을 쉽게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거의 99%는 예민한 습진을 쉽게 하는 아이들은. 그리고 배변. 배변이 건조하거나 색깔이 검거나 뭐 녹색이거나 여러 가지 현상, 그리고 양똥이 이런 배변을 볼 때, 이런 부분에서 좀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가 어떨 때는 책을 배려를 한다거나 할 때, 한 줄로 갓순이 딱 돼야 되고,
1: 네.
0: 조금 튀어나오거나, 각이 맞지 않다거나 하면 성질을 부립니다. 그리고 또 숙제를 하다가 글자가 예쁘지 않다면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내 성질대로 되지 않아. 이러면은, 막그 성질 부리면서 울기도 하는, 소리도 지르고, 이런 아이들은 거의, 100% 예민한 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보입니다. 예.
1: 그럼 이 예민한 아이의 이러한 특성은 타고난 것인가요? 아니면 양육 과정에서 형성된 것입니까?
0: 대부분은 부모의 양육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부모님 자신이 예민하고 민감한 그런 편일 수도 있습니다.
1: 네.
0: 대부분은 부모님이 좀 예민하고 민감하면은 아이 대할 때, 양육할 때 거의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아이는 민감한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럼 부모로서 아이가 예민한 건지

0: 아니면 단순히 소심하거나 내향적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1: 소심하고 이런 좀 내향적인 성격이 내향적인 아이 뭐 이런 아이 같은 경우는 뭐 피부에 알레르기가 쉽게 나거나 뭐 습진이 오거나 이런 현상이 상대적으로 아마 적을 겁니다. 네, 주베스 세균 감염이 됐을 때는 어쩔 수 없고 그리고 뭐 냄새, 소리 이런 데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그냥 성격상 조용한 아이. 근데 민감한 아이들은 냄새, 소리에 굉장히 반응이 민감합니다. 그리고 감정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선생님이, 뭐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누구누구를 혼내거나 뭐라고 좀 질책을 할때 감정이 민감한 아이는 바로 위축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혹시 나를 욕하는지 이러면서
0: 본인을
1: 그러면서
0: 욕하는가 이렇게
1: 본인이 바로 얼굴색이 죽어버리고 그냥 가만히 조용하게 앉아 있고 이런 아이는
0: 예민하다고
1: 내향적이가 아니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0: 근데 이 예민한 아이는 불안을 쉽게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내 아이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모는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까?
1: 아이가 정말 불안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처럼 감정이 민감한 아이들은 굉장히 섬세하지요. 다른 사람이 마음 엄청 초조해하고 긴장해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그 울음으로 표현을 하면서 또 다른 일에 막 짜증을 내고 뭐 물건을 뭐 쥐어뿌린다거나 그러면서 내 거가 아닌데 내 탓이 아닌데 내가 아니야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럼 이제 이때는 부모님은 진짜 보면은 답답하죠. 너를 말하지 않았는데 너는 왜 이러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부모님은. 그럼 이때 부모님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가? 그 사실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됩니다. 어떤 일 때문에 어째서 이런 일이 그런 말을 했고 너를 말한 거 아니다. 네 탓이 아니다. 너는 뭐를 하지 않았지 않니? 이 부분을 얘기를 해주면은 자세한 설명을 해주면은 아이는 그렇구나. 그럼 내 탓이 아니구나를 아이는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시름을 훌 넣고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게 되지요. 그럼 이때 이 아이는 어떨 때는 처음에 한 번만 말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엄마가 좀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 번 정말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또 똑같은 상황이 아마 많이 발생할 때마다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반복해서 또 설명해주고 똑같은 말을 자꾸 곱씹어서 여러 오늘이 말했지만 다음 날에 또 있고 그 다음 날에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아이들은 낯선 환경, 그리고 새로 먹는 음식, 그리고 또 새로 만나는 사람 이럴 때는 꼭 미리 어머님이 설명을 해주면 좋습니다. 우리가 뭐를 이거는 뭔데, 무슨 음식인데, 뭘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맛있고, 몸에 어떻게 좋다. 이 부분을 미리 설명해주면서 약간 맛을 보면은 어떻니? 이 요청을 자꾸 해주면은 아이는 불안하고 두려움을 들으면서 자기가 감지하면서 자기 마음으로 해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받아들이게 되죠. 그 낯선 사람하고도 만나면은 인사하기가 부끄럽지만 엄마가 미리 얘기해주면은 그래도 안전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 두려움을 적게가지고자꾸다들이면서조금조금씩애가한발짝씩앞으로나서는모습이 、네、 보이게됩니다부모님이인내심이참많아야됩니다
0: 그래요많이공부를해야겠네요네낯선곳에가거나

0: 또 낯선 사람을 만날 때 아이는 부모의 뒤로 숨기도 하는데요. 아이의 예민한 특성을 잘 알지 못하는 부모는 왜서 아이가 이토록 겁이 많냐고 오히려 나무라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모의 반응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됩니까?
1: 예, 부모님이 아이를 나무라는 거는 네, 절대 이거는 금지이죠.
0: 네.
1: 근데 아이가 어른이 코끼리 앞에 섰다고 똑같은 그런 심리 반응이라고 보면 네,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아이는 내가 되게 작은 존재이니까 두렵습니다. 어떨지 안전할까? 예, 이런 걱정이 따라오죠. 근데 부모님은 이때 부모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 회사의 동료야, 뭐 아니면은 뭐 이모야, 삼촌이야 이러면서 반갑게 그분하고 인사하면 아 우리 엄마가 이분하고 지나면은 아, 이 사람 안전한 사람이야.
0: 네.
1: 이 아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그래도 얼굴이라도 쳐다보고 관찰하면서 아 이렇게 눈으로 마주칠 수도 있고
0: 네.
1: 그리고 인사해라면 자기가 또 기꺼이 인사도 네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정말 아이가 원래 두려움이 있어서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다가 또 혼을 내거나 지적을 절대 하면은 네 안 된다는 이 부분을 꼭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아이가 다른 애들과 달리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의욕이 없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어찌 된 원인입니까?
1: 새로운 것에 도전을 두려워하거나 의욕이 없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의 현상이 요즘 좀 아주 아주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0: 네.
1: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요. 예.
0: 네.
1: 근데 예민한 아이들은 거의 두려움이 크고 그 불안한 감정이 크기 때문에 도전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일에 도전을 하려면은 꼭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 힘이라면은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어디에서 오는가? 이 힘은 부모님한테서 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일상에서 아까처럼 부정하고 자존감을 바닥으로 무너뜨리고 이러기보다는 아이를 인정해주고 고무경대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이 아이가 두려워하는 그 감정을
0: 네.
1: 아 네가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런 마음이 있구나 이래 두려움이 있구나 이거를 이렇게 그 아이 마음을 읽어주고
0: 공감해주고
1: 예, 공감해주면은 아이는 아 그래도 괜찮네 누가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네
0: 그렇죠.
1: 하면서 네, 그 힘을 네, 가지고 있으면은 아 그럼 아 이거 도전을 내좀 해볼까 이렇게
0: 네,
1: 감히 네,
0: 용기가
1: 용기를 내서
0: 생기죠.
1: 그거를 감히 예, 도전을 할그
0: 의욕이
1: 마음을
0: 생기는
1: 예,
0: 거죠.
1: 가지고 또 뛰어듭니다. 네,
0: 네.
1: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 도전을 어떤 일에 도전을 왜서 해야 된다? 네가 이걸 하면은 너는 어떤 부분을 얻을 수 있다는 특히 소아교 아이들한테는 이런 부분을 그 내용에 관해서 부모님이 미리 좀 이렇게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주면은 아이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0: 네, 예민한 아이들 중에서 공부를 하는 면에서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네, 미루는 습관이 생기거나 또 실패를 두려워해서 과제를 회피하기도 하는데요. 네, 부모는 어떻게 이끌어줘야 할까요?
1: 지금 정말 소학교, 초중, 고중생들, 심지어는 대학생들이 거의 이런 현상이 점점 많아지는 네,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점이기도 하지요, 이 아이들입니다. 그러면은 와, 이거는 이 아이는 진짜 정말 막 짠하고 하면서 이 정말 예민한 아이들은 막 책도 쥐어뿌리면서 성질을 냅니다. 그럼 이 성질 내고 이럴 때도 부모님은 정말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0: 부모님은 진짜 부모님의 지혜를 살려서 아이한테 인도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네가 이렇게 잘하고 싶은 욕구가 크구나. 그렇지. 그 마음이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건 어떠니? 잠깐 쉬다가 또 해보자. 이렇게 아이를 인도해 주는 그 방법이 좋고요. 부모님은 진짜 이 가정 교육의 이런 심리 이런 쪽에 공부를 꼭 해야만이 아이를 이끌어 줄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1: 자, 아이가 학업에 부진하면 선생님께서 엄격하게 아이를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예민한 아이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생각.
0: 나만 상대해서 나를 고의적으로 그러지 않나. 이렇게 많은 아이들 앞에서 왜 나를 이렇게 말하냐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수치심도 느끼고 부끄러워하면서 왜 나만 죽을 것 같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니까 자기만의 세계에서 자기 전라차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아이는 다음날 학교 가기 싫습니다. 절대적으로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것 같고, 선생님이 뭐라 하는 것 같고, 모든 아이들을 자기를 나쁜 아이로 보는 것 같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부분을 꼭 선생님이랑 단독으로 만나서 우리 아이는 이러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선생님 한번 고무 경비어로 해서 한 번만 좀 이렇게 아이한테 다시 한번 네가 너만이 그런 부분이 아니고 너를 말한 것이 아니라는 이 부분을 좀 요청할 수 있으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너를 되게 사랑하고 이뻐한다. 난 너를 관심한다. 요 부분을 아이가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1: 그래요. 예민한 아이들은 또 타인의 감정, 특히 비판에 매우 민감한데, 부모는 어떻게 아이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또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까요?
0: 지금 사실 이제 금방 얘기한 그런 비슷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럴 때는 좀 아이랑 어떻게 아이의 자존심을 해치지 않으면서 소통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아이랑 이렇게 우리가 탁구를 치면은 내가 탁 치면 그쪽에서 받아 넘겨 오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이 이런 핑퐁 하는 이런 대화가 아주 필요하고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머님이 보통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아이랑 대화를 할때 어떻게 하면은 얘가 내가 질문을 했을 때이 부분을 내 혼자만 엄마가 주술이 서술하지 않고 아이도 사색을 하면서 대답을 할수 있게끔 유도를 하면서 질문을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져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책을 보면은 하브르타 그 질문이라는 이런 또 전문 질문을 이렇게 연구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이런 부분에 관한 서적을 보시면서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이 부분을 좀
1: 역량도
0: 배우면은 또
1: 장악하고,
0: 좋죠. 그리고 배우고 나면은 이 아이 이런 벌어진 상황, 거기에 대한 환경, 거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아이의 마음, 그거를 엄마가 같이 너는 어떤 마음이니? 그래서 어땠니? 그래서 너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싶니? 여기에 대한 그 아이의 그 사건 분석하고 그리고
1: 들은 친구가 많지 않을 수는 있지만요. 친구 관계와 소속감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도울 수가 있을까요?
0: 요즘 아이들을 본다고 할 때는 거의 두 가지 부류로 좀 나누어 볼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아이들은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 지인이 그 집에 애들이랑 비슷한 또래, 혹은 나이가 더 많거나 더 어리거나 요즘 아이들을 본다고 할 때는, 고중 아이들도 저학교 아이들하고 충분히 놀수 있고, 그러니까 어른, 대학교 언니들 오는 것이

0: 네, 만들어줘서 아이들의 체험을 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요.
1: 네, 부모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네요. 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민한 아이들은 문제투성이처럼 보이겠지만요, 그들에게도 장점이 많다면서요.
0: 예, 그렇죠. 특히 요즘 AI 시대로 지금 접어들면서 네. 거의 기계가 움직이고 있을 때 앞으로는 예민한 아이들이 그 전화 이렇게도 말을 네, 한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민한 아이들을 문제 아이로 이제는 절대 볼 것이 아니라
1: 네.
0: 이 아이들의 장점을 본다고 할 때 이 아이들의 장점에 맞춰 이 아이들의 미래의 직업 앞으로의 그 공부에 관해서 어떤 그 직업을 가지고 어떤 출로를 할 것인가 지금 계획을 하나하나 그 진로를 하나하나 잡아주는 것이 부모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
1: 네.
0: 그 예민한 아이들은 거의 오감이 아주 발달합니다.
1: 네.
0: 그 오감이 아주 발달한 아이들을 본다고 할 때 대부분이 그 청각이 아주 예민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청각이 예민해서 거의 밤중에 어떨 때는 이런 아이들은 밤중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는데 왜 이 아이들은 밤중에 잠을 자면은 이 전기가 흐르는 소리도 다 들립니다.
1: 네.
0: 이 소리가 얘는 들리는 우리는 안 들리는데 얘는 다 들리니까 이 아이들은 뭐 이런 음악 뭐 작사 작곡 아니면은 어떤 이런 부분에 예, 요즘에는 음악 치유 뭐 이런 데도 아주 발달했잖아요.
1: 네.
0: 그럼 이런 청각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이 아이의 특별한 이런 부분에 이 직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부모님이 해주면 좋겠고 또 냄새에 민감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1: 네.
0: 이런 아이들은 뭐 외국에는 그 대학에 가면은 전문 냄새를 맡는 직업이 아주 좋대요.
1: 네.
0: 월급도 아주 높고 누구도 할 수 없는
1: 향수 뭐
0: 네, 이런 네, 맞아요. 네. 이런 데서는 이런 인재로 초빙을 해서
1: 네.
0: 하는데 네, 이런 부분으로 또 요리사도 될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0: 이런 아이들은 냄새로 음식을 만들어요.
1: 네.
0: 특히 우리 집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만들기 좋아하는데 거의 냄새로 음식 양념을 맞추더라고요.
1: 네.
0: 그럼 이런 아이들의 특징을 살려서 뭐 요리사, 뭐 요즘에 미칠린 이런 데서도 아주 요리사들은 정말 월급도 높고 대우가
1: 네.
0: 좋잖아.
1: 그렇죠.
0: 이런 쪽 특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해줄 수 있어요.
1: 네.
0: 예, 그리고 또 눈, 눈으로 본다고 할 때는 개성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사.
1: 네.
0: 네, 이런 쪽으로 어떻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감정이 섬세하기 때문에 심리학. 네, 아주 유명한 심리사가 될 수 있는
1: 네.
0: 이런 거는 천성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이건 제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런 판매업, 판매도 아주 처음에는 잘 힘들어서 못하지만 아주 잘할 겁니다. 뭐 이런 부분으로 직업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죠.
1: 네네. 선생님께서는 예민한 아이를 키우시다면서요.
0: 네.
1: 네, 예민한 아이를 키우면서 또 부모로서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0: 아, 제가 제일 크게 깨달은 점은 나는 정말 내 자신부터 사랑해야 되는구나.
1: 아.
0: 네, 이 부분을 굉장히 이래야만이 이 아이를 온전하게 봐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고
1: 네.
0: 수용해 줄 수 있고 모든 걸 내가 받아줄 수 있구나. 이거를 굉장히 정말 몇 년을 거치면서 네, 깨달았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부모는 부모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꼭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1: 네,
0: 네. 네, 특히 부모는 또 내 그 감정을 잘 캡처하고 감정에 대한 치유를 꼭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하구나.
1: 네.
0: 그 부분 또 아이한테는 사랑이 답이구나.
1: 네.
0: 네, 사랑만 주면은 부모 관계, 아이 관계, 부부 관계 모든 인간 관계는 사랑으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 아이가 몇 살입니까?
0: 네, 지금 17살입니다.
1: 아, 네. 언제부터 민감한 증상을 보였어요?
0: 민감한 부분은 제가 심리 공부를 하면서 네. 민감한 부부 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 아, 네.
0: 네, 그래서 정말 그 아이가 특히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네, 뒤로 숨거나 그때도 저는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0: 예전한
1: 지금은 너무
0: 공부를 했으니까.
1: 공감이 되고, 그리고 냄새, 그리고
0: 네.
1: 청각, 그리고 또 이렇게 뭐를 볼 때, 어떤 뭐 옷을 보거나 무슨 물건을 볼 때, 아주
0: 네.
1: 특이한 눈을 가지고 있고,
0: 네.
1: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옷을 선택하거나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그래서 심지어 공부를 하면서 아 이렇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0: 그럼 이런 예민한 성격은 뭐 성인이 돼서까지 쭉 갖게 됩니까?
1: 그렇죠. 쭉 가지고
0: 네.
1: 갑니다. 이거는 우리가 저도 보니까 예민한 성격이더라고요. 민감하고 예민하고 과감하게 도전하기를 조금 두려워하는 그런 성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그렇게 키웠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 아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보면서 자꾸 나를 반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어째 이렇구나. 아야, 나도 어째 이렇구나. 이렇게 되니까 아, 나를 거울처럼 비춰진다고 하지요. 그래서 아, 내 모습을 그다음에 자꾸 반성하게 되고, 아, 그럼 나도 이 부분을 고쳐야 되겠구나. 나도 어째야 되겠구나. 이거를 말하게 됩니다.
0: 같이 성장하는
1: 같이 완전히
0: 거죠.
1: 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0: 자, 한참 예민한 아이를 키우면서 지치하는 부모님들, 네,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까?
1: 자기 부모님,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내심, 인내심,
0: 네.
1: 인내심. 세 번째로는 아이를 충분히 인정해주고, 고무경대해주고, 칭찬해주고, 아, 그랬구나 하면서 경청을 충분히 해주면서 사랑을 듬뿍 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0: 네, 그래요. 오늘은 남계화 선생님과 함께 예민한 아이를 양육하는 지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육아가 너무 힘들다거나 그냥 보통의 아이들처럼 키우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너무 속상해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의 양육을 잘못해서 그렇지 않나 괴로워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는 단지 예민한 아이들의 기질로 인한 것이며 이런 예민함은 성인이 되면서 빛나는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 예민한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성의 허영실, 방송 진행의 김소라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개혁개방 40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중국은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실행할 것이며 중국의 발전은 그 어떤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어디까지 발전하든 영원히 패권을 노리지 않을

0: 과감하게 제거함으로써 자기 정화, 자기 완성, 자기 혁신, 자기 향상을 부단히 실현하며 당의 정치적 지도력, 사상적 인도력, 대중적 조직력, 사회적 호소력을 부단히 증강해야만 당과 인민 대중 간의 혈연적 연계를 시종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진 도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신시대 당 건설의 총적 요구에 따라 정치 건설을 통수로 하고 당 건설이라는 새로운 위협을 부단히 추진해 나가야 하며 전당의 단합과 통일, 창조적 활력을 꾸준히 증강하고 전당의 집권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 당을 더욱 굳건하고 강력하게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시대 발전의 요구에 비추어 자신을 성찰하고 깊은 우한의식으로 자신을 각성시키며 개혁혁신 정신으로 자신을 보강하고 완비해야 하며 위험과 도전에 맞서는 과정에서 단련되고 제고되며 당내에 존재하는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화됨으로써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수준을 부단히 제고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덕과 재능을 겸비하되 덕을 우선시하는 원칙과 현능한 인재를 임용하는 원칙을 견지 해 충성하고 청렴하고 책임감 있고 자질 높은 간부 대우와 방대한 인재 대우를 힘써 양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패 척결은 영원히 진행 과정에 있다는 신념을 견지하고 고수하며 표본 동치를 심화하고 일체 부패 분쇄를 단호히 척결해 간부의 청정, 정부의 청렴, 정치의 청명을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인 개혁 개방을 위해 깨끗한 정치 생태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9. 반드시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의 세계관과 방법으로 오늘 견지하고 개혁과 발전과 안정의 관계를 올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개혁 개방 40년의 실천은 우리에게 중국은 대국이므로 근본적인 문제에서 파멸적인 착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계시를 줬습니다. 우리는 시종당의 령도를 강화하는 것과 인민의 창발 정신을 존중하는 것을 상호 결부시키고 도를 더듬으며 강을 건드는 방법과 하향식 설계를 상호 결부시키며 문제 지향과 목표 지향을 상호 통일시키고 시범적 선행과 전면적 추진을 상호 촉진시키고 시키며 대담하게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을 격려하는 한편 어디까지나 실사구시적인 자세로 원만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개혁 개방이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추진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전진 도상에서 우리는 전략적 사유, 변증법적 사유, 혁신적 사유, 법치적 사유, 최저선적 사유를 강화하고 거시적인 사유와 하향식 설계를 강화하며 문제 지향의 원칙을 견제하고 우리나라 발전에서 직면한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에 초점을 맞춰 심도 있는 조사 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기층에서 과감하게 탐구하도록 격려하고 개혁 결책과 입법 결책의 상호 접촉을 견제해 개혁 결책의 과학성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쇠덩이를 잡으면 흔적을 남기고 돌덩이를 밟으면 자국을 남기는 강인함과 못박기 정신으로 실속 있게 추진해 재반 중대 개혁 조치가 확실하게 관철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감히 세상을 앞서가는 정신으로 대담하게 시도하고 실천하는 한편 적극적이고 온당하며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개혁과 발전과 안정을 통일시키고 방향과 길, 강도의 변함이 없이 신시대 개혁 개방을 더욱 안정적으로 더 멀리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 방송 담당의 김영아였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1: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리상하 작사, 리상하 리룡길 작곡의 내 고향의 봄이 오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네, 내 고향에 불어오네. 진달래꽃 붉게 피어 종달새도 노래하네. 아, 아름다운 내 고향에 봄이 오네. 내 고향의 산과들에, 내 고향의 산과들에 봄빛이 넘쳐나네. 황영애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리상하 작사 리상하 리룡길 작곡의 내 고향이 봄이 오니를 황영애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수일가를 마칩니다.
1: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옥입니다. 네,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인연에 대해서 참 얼마나 중요한 건지 느끼게 됩니다. 네, 이 사람과의 인연은 본인이 좋아서 노력하는데도 자꾸 힘들다고 느껴지면요, 인연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될 인연은 그렇게 힘들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이루어지거든요. 네,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는 인연이라면 그냥 놓아주는 것도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요. 네, 잘 가꾸어 가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의 향기에서 들을 첫 곡입니다. 김선희 가수의 그리움.

네, 용기가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낼 때가 있습니다. 용기란 것은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다뤄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냥 이런 어려움이 없이 용기를 낼 수가 있다면 그것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네, 굳이 칭찬을 할 필요가 없겠죠. 네, 지난 겨울에, 지난 여름에, 지난 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희망이, 노력들이 잠시 숨어 있다고 믿으면요. 반드시 그 믿음들이 봄에

네, 음악의 향기. 오늘 이 시간에는요,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훌륭한 궁중 작곡가 전통을 잇는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은요, 진정으로 사랑받는 최초의 고전주의 음악가였습니다. 오스트리아 로라우 마을에서 가난한 노동자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어렸을 때부터 뚜렷한 음악적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이든은 1759년부터 1761년까지 모르친 백작의 궁정에서 일했지만 백작이 파산하면서 다른 음악가들과 마찬가지로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헝가리 왕자 파울 안톤 에스터하지에게 고용이 됐습니다. 그 후 거의 평생 동안 에스터하지 조택에 머물면서 하루에 8시간씩 작곡에 매진했고 매주 열리는 오페라와 교향곡 공연 등 조택에서 행해지는 모든 음악 활동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하이든의 일과가 고되게 들리지만요, 그만큼 음악가로서 이룬 성과는 놀랍습니다. 그는 교향곡 104곡, 현악 사중주 68곡, 피아노 소나타 47곡, 오페라 26곡, 오라토리오 4곡 외에 중간에 소실된 수백 편의 곡을 썼습니다. 하이든은 교향곡의 전형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교향곡은 다양한 템포의 악장 3개에서 4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악기와 4개 또는 5개의 관악 파트, 이탈리아 로코코 작곡가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직접 개발한 악기 팀파니로 진행이 됩니다. 하이든은 현악 사중주 구성을 현대화시킨 공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제일 바이올린이 독주를 하는 대신 멜로디와 주요 테마를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파트로 분산해서 서로 조화롭게 진행이 되도록 했습니다. 네, 인생의 후기에는 런던과 빈을 오가면서 지내면서 높은 완성도를 가진 오랜 세월에 걸쳐 연길이 보존될 교향곡과 현악 사중주곡을 작곡했습니다. 또한 동시대 음악가 중에서도 단연 재능이 뛰어난 젊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만나서 그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하이든은 은퇴한 후 77세에 빈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네, 심리학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루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에 그린 다음에 충분한 시간 동안 그 그림이 사라지지 않게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만큼 깊게 생각을 하고 정말 간절히 원하면 내가 또 행동에 옮기게 되고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죠. 스스로 깨면 생명이 되지만 남이 깨면 요리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을 해야 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일, 내가 찾아서 해야 할 일, 이렇게 일이 내 일이 이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가수의 노래입니다. 그대 가는 길에.

세상은 복잡하고 너무 빨리 변해서 절대 예상대로 되지 않습니다. 대신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멋진 실수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도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네, 대신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멋진 실수를 통해서 배우십시오.

연결통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통합방송 조선어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0: 11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只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FM 91.4，延吉。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送

0: 现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是清晨五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